闪，真的有点热。壁虎漫步，不要停，小心心。

步，那不是我的路。我没有你那么清楚，那么爱孤独。快不快乐总有个限度，不管它。

别了他，原为了你，留住我，亦留住罪，谁撩拨你的心？

有每天如无过去，沉默里任寒风吹，谁人是我一生

杨乃文推开世界的门，歌曲诠释出成长的烦恼和迟暮的忧伤，也能够听出梦想和现实的碰撞。

扰的世间百态，五味杂陈的感情生活，你有你的故事，他有他的观点，我有我的主张，心灵的真诚沟通。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4월 초다째, 24절기 중 소만입니다. 소만은 여름철 두 번째 절기로 남방 지역에서는 폭우가 많아지고 북방 지역에서는 강추가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미리 포만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 시에 이르러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 문제 시정사업을 답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대 대표 미식 및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을 가동했습니다. 5월 20일 연인들이 문명 혼례로 행복의 순간을 견증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회보 정취의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중앙생태환경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조치입니다. 조림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문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 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의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주기, 거름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창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의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양천진 태흥촌 구수하툰과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부동한 정도의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지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정돈성과는 대중의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층의 책임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지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도로 차지,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의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남가도 백단 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영한 목뱀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료해하고 시정진척 정황 효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처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대연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리념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난립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역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애누리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임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0: 제대 높은 진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변의 록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의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 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통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하고 완선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 환경지를 1층 제거하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주장 소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키다 2026 연길시 10대 대표 미식 및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 활동 소식 공개 회가 시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정 활동은 공식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 간의 소통 가교를 구축하고 권위 있고 전문적인 연길 미식 소비 지침을 만들어 미식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빛내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선정 세부 기준, 내용 계획 및 특색 요소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2026 연길시 10대 대표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 두 가지 순위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대표 미식 순위는 인터넷으로 미식 종목을 공모하여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도를 모아 연길의 모든 외식업종 점수를 선별합니다.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는 10대 대표 미식 순위가 발표된 후 해당 미식 품목에 맞춰 100개의 우수 외식업체를 선정하여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선정 작업은 공모, 접수, 홍보, 심사, 발표 5단계로 나뉘며 예열부터 마무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연길 미식 목록 전문가 심사 의견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발표 및 호구와 최고의 외식업체를 전국 관광객에게 선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주제는 계량의 신뢰의 기초를 다진답니다. 시시장 감독관리국은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5.20 세계 계량의 날 주제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삼일꾼들은 선전 더하기 검증 더하기 점검 방식을 통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전자저울 관련 새 규정을 알리고 소비 계량 권리 보호 및 계량기기 검증 등에 관한 대중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삼일꾼들은 아침 시장 내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자저울, 막대저울 등 계량기기에 대한 무료 검증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증에 합격된 계량기기에는 합격 검증 표시를 부착하고 불합격 기기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 문제가 있는 저울이 거래 과정에 유입되는 것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각 농수산물 시장에서 홍보 전단지 천여부를 배포했습니다.
0: 일전 주과학기술협회와 성과학기술협회 학회봉사중심, 길림성반사교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시당위 정법위원회, 시과학기술협회, 북산가도에서 주관한 2026년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과학건강생활전도계열 과학보급 선전활동이 북산가도 단옹사회구역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원주당위 당학교 교육장이며 교수인 서군령을 초청해 과학 건강 생활 선도를 주제로 전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군중의 일상 사업과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단옹사회구역 과학보급 기지를 견학하며 유해 정보를 식별하고 그릇된 주장에 맞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 왕국에서는

0: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에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조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기 요리를 하기 전 고기를 어떻게 씻는지요? 네, 대부분은 고기를 물에 담갔다 요리를 하거나 그냥 흐르는 수돗물로 씻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생고기를 씻는 것이 건강하고 위생적일까요? 오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식품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농업부 USDA, 영국식품표준국 FSA 등 여러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감필로박터, 리스테리아균 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물이 고기 표면에 닿을 때 튀는 물방울이 병원성 세균을 운반해 싱크대 및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 놓인 도마, 식기, 주방용품, 심지어 갓 준비한 음식물 등 즉석식품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단순한 물 세척으로는 고기 표면에 일부 박테리아만 씻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박테리아가 기생충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가열에 익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생고기를 포장해서 꺼내 전용 도마에 올려놓고 즉시 조리해 고온에서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씻을 필요가 있다면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지 말고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씻을 수 있으며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야, 싱크대, 조리대를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건강 상식인데요. 절대 홀씨하지 말아야 될 뇌경색이 보내는 6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손발 저림을 뇌경색의 전조 신호로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추나 요추 문제로 신경이 압박돼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저림을 느꼈을 때쯤이면 혈관이 상당 부분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뇌경색 전 며칠 동안, 심지어 몇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뇌경색, 중시해야 할 6가지 신호입니다. 그첫 번째로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돌아가고 스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보통 몇 분이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는 바로 후순환계 허혈의 징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치 입에 무엇을 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컵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물 마시는 거라고 뱉고 몇분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는 언어 중추의 허혈 증세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구 하나가 두 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 카틴을 친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몇초 만에 회복됩니다. 이것은 안동맥이나 뇌의 후동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얼굴 한쪽이 저립니다. 거울을 보며 웃을 때 입꼬리 양쪽이 비대칭이 되거나 얼굴 반쪽이 마치 마취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안면마비라고 생각하지만 안면마비는 손발 증상이 없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종종 같은 쪽의 손발의 이상을 동반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갑자기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는 글자를 전부 알지만 한 대 엮어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며 심지어 시계 반을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고급 기능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원래 밝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하면 시소를 컵에 넣는 등 동작의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허혈의 신호입니다. 네, 평소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답니다. 네, 마그네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 활동부터 골격 대사, 심혈관 기능, 면역 조절까지 모두 마그네슘의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최근 중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임상 영양학 잡지에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복단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로열 캠퍼스, 터프츠 대학교 팀이 공동으로 완성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설문지를 통해 613명 참가자의 식이 마그네슘 섭취량을 평가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결정했으며 추적 관찰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마그네슘 100mg을 추가로 섭취하면 불면증 위험이 58% 낮아졌으며 마그네슘 보충은 수면 곤란 또는 조기 각성과 같은 일반적인 수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을 통해서든 식이 보충제를 통해서든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일상적인 식단을 통해 안전하고 완만하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수면을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물질이 신체의 이완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0: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을 안 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덜 걱정하면서 사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 이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할지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 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마 뭐 이 걱정이라면 우리 한 원장님도 걱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1: 제 걱정 더 많아요.
0: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또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걱정이 몇 배로 더 많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지만 걱정을 우리가 해소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걱정도 우리 어떤 정신적으로나 삶에 그 방해를 하거나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을 다룰 수 없다 하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이랄지라도 신체나 육체에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걱정은 꼭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 좀 해봤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비교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뜻이 되겠네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저도 뭐 걱정이 있고 아마 방송을 청취하시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아마 걱정이 다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0: 네.
1: 그래서 오늘 주제를 누가 물어보는데요. 오늘
0: 네.
1: 주제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니까 우리 함께 예, 불안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고 극복해갈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희 아리랑 예. 방송은 93.8MHz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함께하면서 와 나는 왜 걱정을 저리 많이 했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약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걱정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뭐 자녀 걱정,
1: 그렇죠.
0: 돈 걱정 정말 뭐 많은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어떤 걱정일까요?
1: 예, 저희 그 한 매체에서 그 테스트를 해서 연구를 했고 좀 조사를 한 연구 보고를 제가 살짝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0: 네네.
1: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를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건강.
0: 아, 건강이군요.
1: 네.
0: 네.
1: 이제 요즘 보면 거의 그 중병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
0: 네.
1: 뭐 여러 가지 암이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저 암에 걸리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도가 46점 정도로 나왔었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그 다음에

0: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연의 재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많아 그런지 자연재해에 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살수 없을까, 없으면 어떨까라는 불안도 요즘 보면 재해가 있지만 또그 전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다양하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정말 사람마다 다 비슷하지만 저희들도 저도 그런 걱정은 하잖아요. 우리 요즘들 저희 친구 중에 제가 다잘 아는 사람 중에 세 분이나 직장암, 하나는 대장암 수술했는데 2년 그 9개월 만에 또 재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항암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암이 있었고, 그리고 또 취장암으로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주위에 직속으로 잘 알고 친구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씩 병원에서 신세지게 되니까, 의외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오, 혹시 나도 저런 병 걸리면 어떨까? 걸릴 수 있으면 걸릴 수도 있겠다. 걸리면 어떨까? 저 사람들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이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영향받은 그 어떤 그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보면서 입장을 나한테 다 연결을 해볼 때 공포가 이렇게
1: 조금 상상할 때가 있죠.
0: 공포스럽게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아이들은 상담 받으면서도 엘리베이터 타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그 요즘도 유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밖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1: 뭐 떨어질 것 같다
0: 네,
1: 이런
0: 그런
1: 생각을
0: 예,
1: 하겠죠.
0: 그런 공포에 휩쓸려서 그 순간순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떨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가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증상도 보면 다 공황 증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떤 사건이 이 아이한테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져 있을 때그 속에서 조금 오랜 시간으로 그 걱정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을 보고서도 자기 일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짐작을 통해서도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크게 작게 조금씩 이런 걱정은 찾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거 보면 이제 병에 걸릴까 봐, 우리 아이들이 사고 날까 봐, 그리고 또 학교 가서 공부 잘 못하면 어떨까, 다른 아이보다 못하면 어떨까, 돈이 없어지면 어떨까 등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일상에 우리 생존에 연관이 돼 있고 생활에 연관돼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1: 모든 게또이 생활하고 연관이
0: 연관이 돼
1: 되니까요.
0: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 어머님들이 불안한 원인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못 치면 어떨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못하면 어떨까? 저기 대학을 못 가면 어떨까? 고등에 못 붙으면 어떨까?
1: 그렇죠.
0: 요즘 그 이시생들이 지금 성적 기다리는 순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시험 다쳐서 자유롭지만도 그 시험 금방 다친 그 순간 기쁘지. 그
1: 맞아요.
0: 이튿날부터는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불안과 초조에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 자기 어떤 본능을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을 하게 돼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찾아오고 불안이 떠오르고 불쑥불쑥 스며들고 이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막 찾아오게도 돼 있고 순간 막 꿈속에서도 막그 어떤 그 사건으로 발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냈던 어떤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이런 걱정을 이렇게 뭐 엄습해 오지 않나.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깊이가 있듯이, 걱정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걱정한다면 정말 몇 날, 며칠을 잠도 잘못 자면서 걱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는 뭐 걱정하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얕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뭐좀 얕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건강상이나 뭐 심리상에서도 더욱더
0: 그렇죠.
1: 건강하겠죠.
0: 멘탈이.

0: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1: 강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0: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한 가지로 집착을 네. 해서 걱정하는 부류가 좀 만약에 강박증이라 하거든요. 걱정이 심하고 오래되고 부피가 커지면 강박으로 넘어가거든요.
1: 아,
0: 걱정과
1: 네네.
0: 불안은 걱정하다 불안이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면 불안이 큰 것만큼 걱정하는 내용도 크게 됐거든요. 그러면 걱정은 크다 하면 이제 걱정을 또 이렇게 과대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거든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1: 아.
0: 연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네네.
0: 어떤 분은 요즘 그 주위에서 전쟁을 하니까 혹시 먹어야
1: 네네.
0: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뭐 이렇게 간식 필수품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1: 네.
0: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먹는 거, 쓸 거, 화장실 뭐 그 다 해결이 되니까 화장실에다 다 이렇게 배려를 해놨죠. 이건 다 강박장환 거지. 그 정황으로 해서 이런 연상을 시킨 불안과 공포가 좀 심각한 사람들이죠. 이런
1: 네네.
0: 사람들은 예. 그래서 대체로 이 유행들을 보게 되면 자꾸 자기 걱정을 이렇게 키워가요. 그리고 누구 오면 어떨까, 공격하면 어떨까라는 게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 가다 놓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집착해서 질문하게도 되고요.
1: 네네.
0: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파고들고 그냥 그 문제를 넘어 못 가거든요. 자기 그 걱정을 과대 평가를 하고 과대 확장을 시켜서 그 불안을 확 높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1: 네. 네 그러니까 본인도. 뭐 얼핏 보기에는 아 좀 뭐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것 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파헤쳐 보면 좀 그런 경향도
0: 네, 정신 있네요. 정신질환으로 심하게 앓는 분이죠.
1: 네.
0: 아, 건강하지 않죠 정신적으로.
1: 네.
0: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 해서 그걸 해결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까지 전쟁이 뭐 우리가 그 우크라이 전쟁 뭐 사흘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1: 네.
0: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고 오래되고 무섭고 잡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요. 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모든 사건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좌절을 많이 겪고 실패를 많이 겪어서 좋지 않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그 걱정과 불안이 너무 커서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대인관계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자기 직무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그 교류를 해야 할 일에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0: 이게 이 걱정은 진짜 자기 일상을 위협하고 자기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로 치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유행이 좀 다양하지만 또 오늘 시간에는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이 걱정이라는 게 뭐 지금은 뭐 100세를 넘기는 분들도
0: 네.
1: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전에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도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니까
0: 네.
1: 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는
0: 네.
1: 천년의 걱정을 앞서하면서 살아간다. 네, 그만큼 이 걱정이 또 우리의 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유독 걱정을 많은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심리가
0: 그렇죠.
1: 있기 때문에 그렇게
0: 네.
1: 걱정을 많이 하겠죠.
0: 예,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작정을
1: 네.
0: 해서 그쪽으로 연상을 시켜서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거기 문제를 키워가는
1: 네, 연재 소설처럼 자꾸
0: 네. 드라마를 혼자 쓰고 있는 것이죠.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온다는
0: 네.
1: 말이 있듯이 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0: 네.
1: 또 걱정을 불러오고 하니까 끝이 없겠죠.
0: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틀을 쌓아놓은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1: 아.
0: 너무 그 사람들과 진행이 너무 어렵고 그냥 반복도 하고 반복을 또 하고 그 속에서 빠져 못 나오니까 좀 빨리 인지하고 그럼 저기 어떤 환상 속에서 빨리 빠져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자기 꽤 딱 맞아요.
1: 네, 정확한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는 내 방법과 네, 그 선택이
0: 딱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 가족은 참다 못해서 이제 퍽 터지고 정신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그러면 또 자기를 그런 정신병 환자를 취급했다고
1: 또 화가 나고 네,
0: 그걸 또 잡고 또 붓고 그래서 끊임없어요. 이렇게 치유가 필요하니까 주위에 어떤 걱정 불안이 높아서 저조하고 애를 잡거나 본인 잡거나 가정에 문제 있다면 이거는 다 상담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0: 그래도 빨리 치유받아야 본인도 건강하고 가족도 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1: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고 복잡한 걸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도 이왕이면 좀 좋은 생각을 한다. 생각, 예. 네,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해봤자 내가 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0: 그게 맞는 게 있잖아요. 심리학자 애니 젤린키스라는 그분이 아, 이게 애니 젤린스키 그러니까 외국의 이름이라서 저희들이 막 혀가장 꼬이는데 이분이 이제 걱정에 대해서 이게 그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와 같이 우리가 40%의 100%에서 40%는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대요.
1: 부질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0: 예, 40% 그러나에 그다음에 30%는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그럼 벌써 70% 지나갔잖아요.
1: 네네.
0: 그다음에 22%는요 그냥 너무 사소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필요 그 걱정거리래요. 그다음에 이제 4%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대요.
1: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잠도 안 자고 걱정하겠어요.
0: 그러니까 그 4%가 뭐냐면 이에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래서 이 4%는 이런 우리가
1: 막을 수 없는 걱정이고,
0: 예, 걱정이고. 딱 우리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걱정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6%는 다 엉뚱하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 걱정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아나운서도 얘기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생각하자.
1: 그렇죠.
0: 이게 우리 극복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생각하자. 좋은 사고하면 좋은 말을 하고 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보다 우울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극복하는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래서 제 성격이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요. 제 주위에는 조금 밝은 친구들이 많아요.
0: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서는 전염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보는 그분이 우울해진다면 같이 다운이 되잖아요.
1: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목소리도 톤이 더 낮아지고
0: 우울해지고 예, 그리고 그 분위기의 흐름으로서 대화가 진행이 되지만 앞에서 텐션이 막 높고 막 저번에 우리 그 개그맨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그 정심을 그렇게 즐겁게 먹었어요.
1: 그렇죠. 그 엔돌핀이 생기는 거죠.
0: 에너지들이 엄청 그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96%는 정말로 우리가 안 해도 될 그런 데 그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딱 일어날 4%에만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질없는 생각만 안 해도 뭐 많이 하던 사람 조금 줄인다 해도 내 건강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이 96%에 안 해도 될 것에 신경을 쓰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공상이 그 공상이 너무 풍부하다. 환상이 너무 풍부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인 환상이 많다라고 등등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평가를 좀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1: 그래요.
0: 정말 되는 거구나. 가능한 거구나.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걸 판단을 해서 이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 정건강 강한 풀이거든요. 풀어가는. 그런데 야 너 어떡하지? 너 어떡하지? 나는 두시비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하면 이거는 정말 쓸데없이 앉아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1: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걱정을 한다든지.
0: 그게 중요한 해결해가는 것이 준비 필요하다.
1: 그렇죠. 그럼 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매 사람마다 사고방식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고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돌아앉으면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걱정이 밀려올 때면 조금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0: 자, 걱정이 밀려올 때면 이제 보면 이제 그 뇌는 항상 이렇게 잘 속는데요.
1: 그러니까 머리는 그런데 가슴이 또 잘, 마음이 잘 안 따라주고 이런 거겠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다 이러면 그만큼 배고프다. 이 젊은처럼 개그맨 웃겨서 이렇게 웃어서 웃는 웃음도 있지만 이 아픈 환자들은 항암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밥도 못 넘어.

0: 그랬는데그냥하하하허허허대좋은그특징을찾아서바란언어이렇게했잖아요언어를썼고건강한생각을했고그러기때문에이사람들은될수있고가능성있는사건그것으로만모집을했고그할수있는것으로실험을했어요이렇게자기는요안되는것실패하는것못하는것불가능한것다망해가는것으로만연구했기때문에이래서안돼이것도이래서못해이거는이래서안돼그래서안돼안돼안돼해가지고실패를하게된다는것이죠그래서이렇게실패하는원인도생각이나사고나말이나안되고실패하는쪽이라서실패한것이지만성공한사람들은말도생각도사고도다가능하고할수있다는쪽으로이키퍼스를맞췄기때문에이걸성공할수가있다는거예요그래서우리는이걱정과근심을극복하자면분명하게생각을잘해야된다는것이죠
1: 네
0: 바꿔긍정적으로
1: 그래요
0: 그리고이제처럼다지나갈것이다이런네얘기있잖아요
1: 그냥그런생활이이어질건아니잖아요
0: 네, 네일단오늘처럼이렇게무더운날또지나가잖아요
1: 그렇죠
0: 예또지난날코로나도지나갔잖아요
1: 지나가고
0: 좋은일도슬픈일도행복한일도안좋았던일도다우리에겐지나가거든요그래서만약에정말걱정스러운일이찾아왔다할지라도아그래이또한지나갈것이다라는마음을가지고그지나가는기한이짧을수있고조금길수있고조금또오래걸릴수도있지만영원하지는않다는거
1: 네그렇죠언젠가는지나가기마련이니까요
0: 예그어떤교수님강의에도그랬잖아요사람이착각을두가지하는데
1: 네
0: 안되는착각은내만슬픔이안된다착각하는거하고또이슬픔이나한테영원할것이다라는착각을 、
1: 네、
0: 사람들이다한대요그러니까그게착각말그대로착각이니까어떤그우울함과어떤실패속에있다할지라도그영원하지가않고어떤고민거리가찾아와도그것도영원하지가않다라는마음을가지시고또한다지나갈것이다이런마음을가지고잘이겨낸다면또지나갈수있을것같습니다 、
1: 네、
0: 그리고또한가지는또안전할때걱정을하잖아요사람들이
1: 안전할때요
0: 네사실은안전한가운데오그런불행이난데어머어떨까이런생각을많이한다는것이죠
1: 아그러니까이해가됩니다너무、네、행복해서、네、불안해
0: 이행복이빼앗길까봐
1: 네, 네같은뜻이죠
0: 이순간이잃어먹을까봐또이순간에불행이찾아올까봐예그래서안전할때는안전한삶을사시고걱정이일어났을때면이제처럼 96% 에속한것인가 4% 에속한것인가이렇게
1: 네네
0: 예발견을해서 4% 에속한것이라면해결하고 96% 에속하면다지나갈것이다라는이런예생각으로지나보내면된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얘기했죠뇌는항상사람을이렇게속인다고해요
1: 네
0: 잘속여준다고그래서항상말로잘될거다이거지나갈것이다어쩌다나한테도이런안좋은날이왔어흐린날이됐어그러나폭우가왔어그래도폭우가지나면비끝인뒤에는무지개펼쳐오른것같이나한테도좋은날이올거야괜찮아잘해보자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고자기절로도이렇게쉐내하는게되게중요하거든외치는거
1: 그렇죠
0: 속으로생각하는것보다는뇌가이렇게듣게얘기하는게되게좋거든요꼭나가말해서상대가들을수있는것같이내음성이대아이가들을수있도록말하는것과똑같아요그러니까、
1: 네、
0: 이게다우리뇌는우리눈에보이지않을뿐이지만우리말한대로우리인생을풀어가니까기왕이면좋은말긍정적인말잘되는말성공하는말행복하는말축복해주는말들을많이해서나도행복해지고듣는사람도귀호강하고기분이좋아서같이이렇게좀이렇게건강하고긍정적인삶이얼마나좋을까뭐불안의걱정은아예도오는것인데
1: 그렇죠
0: 그냥일부러걱정을사서불행하지마시고그런슬픈이야기슬픈일들이생긴다할지라도그래이또한다지나갈것이야그리고또해결하면되니까지금까지다해결한데이것도또해결할수있을거야라는데방법과기술을찾아서대안을찾아서풀어가면되는거니까그거에대해서、
1: 네、
0: 너무막그냥또강박해서강요하고식구들괴롭히고그거알면못사는것처럼막힘들어하지말고좀건강하게다행이다다지나갔다지나갈것이다라는이런멘탈을조금키워서즐겁고신나고행복한삶을살았으면좋지않을까라는바람이있습니다 96% 는안해도될겁니다 4%의

0: 그 걱정과 불안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지 이런 삶을 보시고 방안과 대책을 찾아서 잘 걱정을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미리 걱정하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보다는 순간순간의 대처 방법을 현명하게 찾고 96%는 no, 4%만 yes.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2: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커피 향이 느껴지고 골목마다 개성을 살린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변은 말 그대로 커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출근길에서 한 잔, 만남의 자리에서 한 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한 잔. 네, 커피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잇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2: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붕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인 최봉화 씨를 모시고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와 그 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풍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네, 최봉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연변 커피문화성장의 한가운데서 인재를 키우고 산업을 이끄느라 굉장히 바삐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있습니까?
3: 요즘에도 저희는 커피 양성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동시에 인재 배양과 다음 각종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부터는 저 연변대학 저희 왕홍창 부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카페 시지, 카페 다사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4: 네. 이번에 그리고 운남성 보산 지역에 방문을 하신 적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또 새롭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3: 예, 금방 전에도 저희는 그 연변의 커피 기업들과 함께 단체로 묶어서 운남 보산하고 그리고 상해도 들르고 여러 고차를 했는데
4: 네.
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남에는 산지다 나니까 농장주들이 주로는 그 농장 그 재배에만 신경 쓰던 것이
4: 네.
3: 요즘에는 몇 년 후간에 부쩍 그 주위에 농장 주위에 많은 산업들이 이태원랜으로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빠르고 저희가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4: 네.
2: 그래요. 이렇게 뭐 외지 고찰과 여러 전시회를 통해 전국적인 흐름을

0: 직접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변화 중에서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예전에 제가 창업할 때까지 빈파이를 가진
2: 네.
1: 이들의 커피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0: 네, 그래요.
2: 네.
0: 그만큼 이 커피 문화가 또 성장하는 부분에서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청년들이 주로 위주로 많이 애호하고 선호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네. 자, 이 연변의 커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외부와의 협력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타 지역 기업과의 교류나 그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타 지역의 그런 기업의 교류나 이런 문화의 교류는 엄청 수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변 연길이 위주로 이렇게 소비적인 도시인데 연길에 커피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커피숍이 많다.
2: 네.
1: 커피숍이 일천 몇집 되고
0: 네.
1: 커피숍이 많다는 이 개념에 멈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그 주식 발전해가지고 산업으로 옮기겠는가. 여기서 제조도 가능하고,
0: 네.
1: 포장이라든가, 컵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일상의 이런 식자재라든가, 우리 서로 여기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게, 이런 면에서 좀 더, 외부 지역과 협력을 해가지고,
2: 네.
1: 원래는 많은 커피숍들에서 점주님들이, 많은 이런 그 가격으로 사들이고 하던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단가도 많이 내리고 기운 창출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회가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저희 커피협회는 2017년도부터 활동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2: 네.
1: 문화절과 그다음 커피시합 이런 사자들한테 그런 빙타를 제공하고 했는데 정식으로는 2018년도 5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설립됨과 동시에 각종 활동을 전국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국적인 범위에서 활동을 진행했고 다음
2: 네.
1: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번에 이런 얼절 같은 이런 무대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데서 많은 지지를 가져다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2: 그럼 어떻게 회장으로 선거된 계기라도 있으세요?
1: 회장으로
2: 네.
1: 선거된 건 아니고,
0: 네.
1: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랑 마음이 동하는 이런, 동료들이
0: 네.
1: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 지지를
1: 예.
2: 해주고, 네.
0: 그렇죠. 네. 주요하게 그러면 이제 이 종사자들, 네.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1: 커피협회가요.
0: 네.
1: 예, 저희 커피협회는 주로 우리가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용이랑 이런 걸 거둬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우리 자원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나 있으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 커피숍들에서 어떤 새로운 메뉴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면 저희 협회에서도 도움을 지지해드리고 그다음 문화절이라든가 시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애호가들 아니면 종사하시는 이런 카페실 바리스타분들
0: 네.
1: 창업자들, 취업자들한테 주로 정보를 많이 갖다
0: 네.
1: 공유하는 이런
0: 네.
1: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네.
0: 네.
2: 우리 연변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커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네, 연변의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추진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추진력이라면 저희 그 연변 그리고

0: 하기를 우리 당주의 깊은 문화하고 긴 시간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희가 연변의 커피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했는데
1: 네.
0: 어머니 시대부터 그때는 또 저희 커피숍이 460밑집이었습니다.
1: 연길에만요?
0: 네.
1: 네.
0: 그랬다가 23년도에 다시 통계를 할 때 그 간에 폭증했는데
1: 네.
0: 거의 800집이 가까이 이 어간에 2-3년 어간에 300집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진원은 주로는 반향 청년한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커피숍이 네.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네. 또 네, 도전하시는 것 같네요.
0: 네.
1: 그래요. 연변만의 이 커피 문화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점은 연변에서는 프랜차이즈보다 이 개성 있는 개인 카페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문화가 생기게 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이런 좀 독특한 점이라면
1: 네.
0: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가 아마 우리 당지에 이런 독특한 문화 특색이라든가 민족 문화 특색, 그다음 음식 문화,
1: 네.
0: 그다음 관광 명소의 인기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가지고 많이
1: 네.
0: 이름 떨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루이싱이라든가 싱바크라든가 들어왔다지만은 다른 기타 도시보다는 저희 연변 지역에서는 이런 독립적인 커피숍에 많은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영업에
1: 네. 네.
0: 아마 독립적인 이런 이미지가 독특한 이미지가 소비자들 마음속에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또 이런 또 개성 있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처럼 다양한 시도와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전이 실제로 지역 커피 문화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이런 독립적인 카페들이 많게 되면
1: 네.
0: 저희 이런 문화적인 전통 문화에
1: 있는 네.
0: 뭐 심지어 여러 가지 비빔면 연변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 지역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음식에 대한 입맛이 남방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우리가 재배하는 부분이가 땀이 담아의 이런 곡물류하고
2: 네.
0: 그다음 견과류하고
2: 네.
0: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남방에는 꽃이 많고 과일이 많고
2: 네.
0: 커피를 표현할 때도 꽃향, 과일향, 차향 이런 걸 가지고 커피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네, 네.
0: 우리는 연변에서 누룽지 맛, 구수하고
2: 네.
0: 우리 따마의 차 좋아하니까 커피에 따마의 차 이런 맛도 좋아하고
2: 네.
0: 그래서 견과류 맛, 그다음 곡물 맛, 초콜릿 맛 이런 걸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이것이 남북 간의 다른 커피 같은 커피지만 이런 재배는 같다지만
2: 네.
0: 가공 과정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저희 연변에 있는 그런 연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 맛.
1: 네.
2: 네. 네.
1: 그래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선호하는 커피 맛도
2: 네.
1: 다르고, 네. 거기에 따라서 메뉴도 또, 네. 차이가 좀 있겠네요.
0: 네.
1: 네. 그렇군요. 근년간 이 커피 문화 축제나 바리스타 대회 같은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올해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취업자들한테는 이런 문화를 더 알아가게끔 흥취 애호를 주고 저희 바리스타들한테는 또 진보하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창업을 하거나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지의 이런 협력이나 더 얻어 가지고 더 많이 창신하고 자기를 개진하는데 그런 데 도움 될 수 있습니다.
2: 기대가 되네요. 네. 네, 협회 회장으로서 산업을 이끌어.

0: 아야하는 그 무게감이 큰 동시에 이 교육자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양성해낸 수강생이나 네, 바리스타 인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저희 대신 TV가 지금 연변대학에도 있습니다.
0: 네.
1: 연변대학의 학생들이 좀 규모가 많고, 예, 그다음 社团 연변대학 학생들 데리고 이런 카페 旅游文创社团이라고 창립해가지고
0: 네.
1: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이런 技能 가르칠 뿐만 아니라 커피에 관련된 이런 원리 产品, 예, 원창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당지에서 창업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그다음 당지뿐만 아니라 뭐 이웃이라든가 이남이라든가 기타 지역에 가서도 창업을 하면서 자체적인 이런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 저희 보통은 초급, 중급, 고급
0: 네.
1: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급은 일주일 정도,
0: 네.
1: 중급은 2주일 정도 이렇게
0: 자격증도 나오고
1: 예,
0: 그래요?
1: 자격증도 다 포함해서 나오고
2: 네, 그렇군요. 그럼 그동안 이제 또 우리 풍배 직업 학교를 통해서 네, 얼마 정도 되는 네, 바리스타 분들을 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1: 저희 1년에는 거의 계산해보게 되면
2: 네.
1: 기본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0: 퉁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죠.
1: 그래서 우리 인사국에도 이런 법회하고 인수법회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배양한 학생들은 4,000에서 5,000명, 그다음 带动한 이런 주요创业 학생들은 제가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0: 5만 명.
2: 그래요. 굉장히 이제 연변의 그 커피 산업을 위해 많은 인재분들을 네, 더 양성해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이 수강생들과 교류를 통해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1: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커피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그러니까 단일하게 장소의 쉼터보다도 예선에는 가능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교류로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교류로
0: 그렇죠.
1: 사용되고 하지만
2: 네.
1: 지금은
0: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들었거든요. 네, 실제 이 사회 진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1: 현재는 저희 학교에서 찾아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론에서 실천 졸업까지 다 배운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애호에 따라서 취업을 하겠다면 저희 협회니까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 커피숍들 돼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런리 수요엔이 좀 평형됩니다. 왜냐하면 급속히 늘어나는 커피숍들은 당연히 인재들이 모자란다.
2: 그렇죠.
1: 우리 그만 요만한 이런 도시에서 커피숍은 매일마다 많아지고 바리스타는 그만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묶어주고 그러면 양쪽에서 커피숍에서도 사람이 필요하고 저희 학생들도 취업이 안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 창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메뉴 설계부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설계까지
0: 필요한
1: 그다음
0: 부분 다.
1: 설비 식자재 이런 자원을 다 공유해주고 참 중요한 이런 竞争力
0: 그렇죠. 자신심이 되고.
1: 자기 프로필 만들려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0: 그러니까 고급까지 가려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1: 한
0: 시간?
1: 달은
0: 한
1: 걸려요.
0: 달.
2: 그러면 이제
0: 그렇군요.
2: 초급, 중급, 이제 고급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저희는 초급이면 주로는 분류를 나눈다. 애호거나 이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미 직업도 있고 그런데 생활에서 커피를 좀 좋아서 办公室에서도 마시고 싶고 집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애호일 때는

0: 그냥초급정도로 、
1: 네、
0: 이분야에종사하시는분이아니니까、
2: 네、
0: 그다음취업이라든가
1: 일주일정도되죠、
0: 네、
1: 공부하는것이、네、 초급은
0: 맞습니다、
2: 네、
0: 취업이라든가창업에필요하신분들은중급부터
1: 중급부터
0: 급、네、 창업에루만하게끔、
1: 네、
0: 지도하는작용이다
2: 네그렇군요이제작은도심에도커피점이천여개에이르다보니이미포화상태가아니냐하며요즘이카페창업을망설이는분들도적지않은것같더라고요네예비창업자분들한테네어떤조언을해주고싶으십니까
0: 예학업마다이런그커피점이많다그다음에이런포화상태다、
2: 네、
0: 이런얘기를많이듣고있는데、
1: 네、
0: 이런커피는저양산업이다보니까아마다이항업에흥취가있으니까、
2: 네、
0: 찾아들어오시는분들이많습니다근데저희연변지역보다나면은음식업계그양꼬치철땐이라든가리파이라든가사실저희커피숍보다돈많습니다 예그래서아마이런그래도뭔가우수하고 、
1: 네、
0: 이런발전공간이있는항업은그래도이렇게격렬한경쟁속에서살아남는사람은성공하고 、
1: 네、
0: 어느항업이나다마찬가지입니다잘하는사람은잘하고못하는사람은못할거고그래서창업자들한테얘기하고싶은건일단창업할때는무조건자기가열애하는부분을선택해서진짜열애한다할때는견제하는그힘도좀강해지니까 、
1: 네、
0: 이겨낼수있으니까그래서열애하는부분을커피를열애하면커피를하셔도됩니다 、
2: 네、
0: 커피숍이많다지만은그것도한계이런또공간이있으니까미래에이런경쟁산업이니까그커피숍이많고한거니까그중에서그래도미리공부를많이하시고、
2: 네、
0: 조사도많이하시고자리라든가이런걸생각을좀많이하신다음에미리공부를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거기에좀창신한점을두어서창업하면성공할기회도많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
1: 그렇죠、
0: 저희학생들이많으니까、
2: 네、
0: 알리가좀많습니다어떨땐저도교장으로서얘가창업하겠다할때반대한적이있습니다창업하겠다고펑파이한데펄렁스해가지고저안하고이런적도있는데
2: 、네、
0: 생각밖으로나가서엄청성공을한친구들도있습니다그래서창신정신이그래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 네,
2: 네이제본인만의그아이디어랑
0: 네, 네
2: 또개성을살린그런가게를또만드는 、
1: 네、
2: 것이중요하죠 네, 네
1: 준비된자가뭐이긴다고정말열심히공부를하고뭐기초가단단하고그렇다면
0: 그렇、 네、
1: 뭐성공은뭐곧눈앞이겠죠
2: 그렇
1: 지않겠죠
2: 네,
1: 네이연그렇죠
2: 뭐지금도이제커피숍이포화상태고많은데그래도지금보다몇년전보다는지금이그래도낫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도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0: 몇년전하고지금하고아마시대가다르다고생각합니다
2: 아몇년사이에도불구하고요
0: 몇년요5년사이도불구하고그시대가다르니까몇년전에제가창업할때는또커피에종사하는분들이적으니까 、
1: 네、
0: 커피를마시는사람도적고반대로 、
2: 네、
0: 예그래서예전에는제가교육을하자도제가나가입이잘털어니공부해라공부를해라해서겨우나뭐커피공부를한다거나
1: 쉽게받아들이지못하는그런상태였죠
0: 또예전에는적을수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또자원이많고
1: 넘쳐나고
0: 이게서로좀다른것같습니다 、
1: 네、
0: 그래서각시대에머물렀을때그시대의방향성에대해서 、
1: 네、
0: 좀더멀리보고 、네、 이렇게생각하시고하면좀좋을것같습니다 、
1: 네、 자이연변을찾는관광객들도커피를통해서이도시를기억하는경우가적지않습니다 、네、 커피문화가삶이머무는도시라는이미지를형성하는데어떤역할을하고있다보십니까
0: 저희연변커피하고그다음이런문화의그 、
2: 네、
0: 인도력이란든가이렇게볼때우리왕홍창에이런이름날린것도젊은친구들이제일먼저커피컵에연길이라는글자를박아가지고
1: 네,
0: 네그다음두가지언어로된쌍위의바이벤에다가무조건왕홍

0: 사진샷만 찍어서 올렸어도 아마 왕훈창이 될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커피컵에 연기하고 이렇게 왕훈창 배경에 이게 다 세트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연기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이런 문화의 부호로 커피라는 커피컵 마이지 않더라도 보니까 여행객들도 어떤 분들은 B컵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게 표현 동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알림의 이런 삶이 머무는 이런 커피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 생활의 부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커피 말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전의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지금은 정신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아마 우리 그래도 연결이 좋아서 우리 연변하고 연결해서 생활이 좀 자석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1: 그런 것 같아요.
2: 연변은 전통적인 커피 산지가 아니지만 오히려 독특한 커피 문화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첫째는 지리적인 독특한 지리적인 이런 위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비로는 아주 작은 이런 도시지만 이런 우리 변경 지역에서 무역적인 여러 나라들의 교류도 많고 다문화적인 것도 있고 자체적인 본토의 문화도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래도록 이런 걸 견지하고 그래서 커피 문화도 처음에는 저희 반시장 창회해서 가져온 이런 산물이지만 지금은 아마 본토화적인 아주 깊숙이 본토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지역의 우수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그렇죠.
1: 그렇다면 앞으로 구축해 나가고 싶은 연변 커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안에 연변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하십니까?

0: 그래서 산업을 만들면서 제조라든가 기계라든가 커피 기계, 그다음 커피 식자재, 요즘 그래서 운남하고 해남 등지에 이런 산지와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운남이라든가 해남 이런 저희 중국 산지를 보게 되면 다 저희 중국 브랜드, 중국 이미지로 우리 중국 品牌 또 도시하는 의미에서 우리 연기는 장코모이 할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작용을 하도록 네, 산지에 식자재를 가져와서 네, 한국에도 갈수 있고 네, 러시아에도 갈수 있고 우리
1: 그렇죠.
0: 접견 지역의 나라에 보낼 수 있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중요한 지역이 될수 있도록 네, 그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2: 그래요. 어찌 보면 연변만의 색깔이 아닌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그런 커피 문화를 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연변의 그 바리스타 분들을 많이 배양하셨지 않습니까? 네, 연변 지역의 바리스타 분들은 어떻게 이제 뭐 외지나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때 뭔가 그런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희 당지의 친구들이 외지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보게 되면 우수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 특히 당지의 친구들 보게 되면 우리 문화가 섞여가지고 이미지도 깨끗하고 빠르고 단정하고 그다음 일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예, 그다음 대의가 있고 예,
2: 그렇죠.
0: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기업의 이런 많은 그 칭찬을 받고
1: 인정을 받고.
0: 그쪽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외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창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 발전협회 회장이시며 또 연결시 풍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최봉화 씨와 함께 네, 이 연변의 커피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1: 네,
2: 감사했습니다. 수고
1: 수고
2: 많으셨습니다.
0: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예전에는 음식 문화와 민족적 특색이 연변 사람들의 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입맛 속에는 넉넉한 정서와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지요. 이러한 감각은 오늘날 연변의 커피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지역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내며 새로운 생활의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변의 커피가 어떤 향기로 더 널리 퍼져나갈지 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좋은 세상 프로 여기서 마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재치한 예방 통제 체계 건설을 들어주고 군중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힘다합시다.
1: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꺼낸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0: 모집책여자가 황급히 태우던 담배꽁초를 던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사내를 향해 다가갔다. 사내에게 허리를 굽신거렸다. 두 사람은 트럭 앞에서 무언가 긴 말을 나누었다. 여자는 온 얼굴에 웃음을 바르고 있었지만 사내는 무표정했다. 이어 여자가 처녀들을 향해 다가왔다.
1: 기차를 타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저 사람 따라서 자동차에 앉아들 가거라.
0: 처녀들이 쭈뼛거렸다. 족제함에 방수포를 씌운 역시 쑥색으로 일색인 트럭이었다. 흉물스러운 괴물 같은 트럭이 주는 위압감에 처녀들은 망설이고 있었다.
2: 아가르!
0: 쑥색 옷차림의 사람이 트럭의 적재함을 가리키며 처녀들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무슨 뜻인지 몰라 처녀들이 일제히 하루미 쪽을 향했다.
1: 올라타라고!
0: 모집책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체증에 넘친 소리였다. 방금 전에 낯빛을 바꾸며 처녀들의 등을 마구 떠밀었다. 눈에 암상이 닥지닥지 묻어서 트럭에 오르라고 득달같이 재촉했다. 높은 트럭에 오르지 못해 춘자가 허둥댔다.
1: 뭘 이리 꾸물거려, 이 천년들.
0: 인사같이 길을 쓰며 트럭에 올랐다. 들어가는 폐경 속을 방불케 했다. 뒤쪽에 때가 올라 반들거리는 군용 담요를 씌워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처녀들이 다 오르자 가리개가 털썩 내리워졌다. 먹물을 뿌린 듯 어둠이 덮쳐왔다. 들어가는 상대의 얼굴을 가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에 쌓였다. 춘자는 남들이 하는 본을 내려 트럭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한기가 순간에 우러 치받쳤다. 춘자는 송곳에 엉덩이를 찔린 사람처럼 뛰쳐 일어났다. 그러다 차가 들추는 바람

0: 밤에 다시 엉거주춤 주저앉고 말았다. 트럭이 움직이자 담요기 한 귀가 들렸다. 그 틈새로 준자는 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에 남은 여자가 보였다. 안개 속에 그녀네들의 신상이 덮쳐들었다. 차의 뒷공 무늬로 우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흩날렸다. 심하게 들추는 트럭이 그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요동치는 트럭 위에서 처녀들은 공처럼 튕겨올랐다.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어 서로의 손을 잡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들볶였다. 이번에는 트럭 뒤쪽에 가리개로 단 담요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한기가 란도질하듯 새어들었다. 작은 효리를 만들며 불어들어온 바람이 처녀들의 옷자락을 함부로 들쑤시고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춘자는 손톱 채우고 덤벼드는 바람을 피해보려는 듯 활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다. 바람이 든 조고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들추어져 올라가는 조고리 자락을 끌어내리며 자꾸만 밖을 내다보았다. 펄럭이는 담요 증세로 안개 자욱한 흐릿한 풍경을 막연하게 내다보았다. 이붓 아이를 때리는 계부가 사정없이 패대기 치듯 하는 요동질의 끝에 트럭이 드디어 멈춰섰다. 트럭에 가리개가 올라갔고 그 거쿨진 사내가 나타났다.
1: 쿠다스!
0: 사내가 또 한 번 춘자는 눈물이 쏙 나오도록 토악질을 했다.
2: 내도 리포터를 선단가?
0: 앞에 학교 건물 같은 드자형으로 지어진 건물이 보였다. 막구다 깬 꿈처럼 정신이 공중에 떠버려 춘자는 사위를 괭한 눈길로 둘러보았다.
1: 나라오!
0: 군복 차림의 사내가 다시 한번 소리 질렀다. 사금팔이를 긋는 듯한 상대를 갈갈이 찢어라도 버릴 듯한 감대사나운 목청이다. 처녀들은 그 단단한 소리에 오라를 지운 듯 옴짝 못하고 줄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어쩌면 누가 누군지 가릴 수 없이 서로가 비슷하게 하얀 조고리에 검은 무명 치마를 입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태머리를 단 처녀들이 하나 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의 출입문 편에 현판이 걸려있었다. 목조 현판에는 붓글씨로 육군 위안소라고 쓰여있었다. 처녀들은 커다란 강당에 들어섰다. 왠지 갈마드는 사위스런 느낌에 처녀들은 허둥거렸다. 서로의 어깨를 겹치고 등허리를 부려잡고 꼭 밀착해 서서는 서로의 귀전이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소곤거렸다. 춘자 어깨에도 아직도 가시지 않은 아침 안개 같은 묵직한 불안이 걸쳐 있었다. 온몸을 몽몽이 감싸고도는 그 정체 모를 불안을 못 이겨 광복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저도 모르게 어깨를 앙당거렸다. 불안하기는 광복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흔들리는 묶고눕고 들어섰다. 상체가 우람한 데다 목이 굵고 짧았다.
3: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늘 찾아오고 때로 아버지와 재미있게 이어가던 그림자 놀이를 멈추게 되어 얼마나 아쉬웠는지 다시 켜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도 아이를 키우며 가끔 그림자 놀이를 함께 합니다.

하는데 그때마다 어릴 적 정년이 됐던 밤 아버지와 했던 그림자 놀이가 생급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생급스럽다는 갑자기 새삼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이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던 일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생급스럽다에는 또 행동이나 말이 느닷없이 갑작스럽다는 뜻도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나오는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밤 10시를 넘었는데 친구로부터 갑자기 내일 같이 여행 갈래?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어서 너무 생급스러워 낮에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라고 말하니 친구는 갑작스러운 여행이 더 재미있다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급스럽다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갑작스러움과 새삼스러움을 표현하는 아주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때로는 생급스러운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때로는 생급스러운 기억이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알쏭달쏭 우리 당신이 버린 작은 불씨 큰 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생태 문명 사상의 인도하에 장강 연산 11개성과 직할시가 장강 생태 환경 보호와 복원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촉진하면서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의 웅장한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최근 공문령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를 반포했습니다.
1: 전국정협이 교육과학기술인재 발전열괄추진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분해의 상무협력을 한층도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장강은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입니다. 10년 전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를 추진하되 무질산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삼림 피봉률은 46% 이상에 달하고 전국 42.8%의 수산 종자원 보호구와 55.1%의 담수 오류가 이곳에 분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류 수지는 수년간 연속 2급을 유지했습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창고입니다. 어머니 강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습금평 총서기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의 상중하류에 모두 발자취를 남기고 순회에서 4차례에 달하는 전문 좌담회를 주재해 장강 경제벨트 고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공동보호, 무질산 대개발 자제 원칙을 뒤뜸없이 견지하고 고수준 보호사업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장강 경제벨트를 우리나라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주요 전장,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주동맥, 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주력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보호를 추진하는 장강 경제벨트의 10년 생태 변화는 위성사진을 통해 증명됩니다. 2016년 사천 의빈 삼강구에는

0: 오염기업들이 즐비하고 의료 수급 선박들이 밀집하다 보니 수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건설돼 맑은 물, 푸른 언덕, 사품질 물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빈 씨가 장강 생태 종합정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오염물 배관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강 연안의 자연 해선을 복원하며 친수 공간,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이빈과 같은 생태적 변화는 심연래 장강대항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성 포창에서 조방식 채굴로 인해 만신창이된 산체가 녹색 조난을 가져오고 안희성 무호에서 불법 부도, 오염 공장들은 아름다운 강변 녹색 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거 복원된 장강 연안선은 162km에 달하고 1361개 불법 부두를 철저하게 정리했으며 20여만 곳에 달하는 오수 배설구는 규범화하고 정비화됐습니다. 한편 장강 연안의 11개 성과 직가시는 역내 생태 보상기제를 구축하고 상하류, 량안, 본류와 지류에 대한 공동관리를 다그쳐 실시했습니다. 장강 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어 10년간 어획금지 조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량질 소질 비율은 96.5%, 장강 류역에서 관측된 오류는 어획금지 전보다 43종 증가한 351종에 달했으며 그중 대표 종인 장강 돌고래의 개체수도 1426마리로 회복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개발을 하지 않으며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2016년 호북성 의창시는 화학공업이 강을 요산한 현상이 심각해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 기슭에 화학공업기업 130여 개가 포진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은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장강연안 화학공업기업은 전부 문을 닫거나 이전되거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창시는 산업등급의 도약도 실현했습니다. 예전에 오염이 심각했던 저급 비료 산업이 자취를 감추고 정밀화학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산철 리튬을 대거 생산해냈습니다. 이로써 오이창이 전국적인 중요 에너지 저장 기지로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벨트는 과학은 역내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이 51%를 넘었습니다. 한편 하류에 위치한 상해시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선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해시의 394개 규모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6,075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은 전국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벨트 지역의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서 47.3%로 상승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3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과 직할시는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1: 국문기강 총리가 최근 국문경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제정 절차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립법 사별에 한 당종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립법법의 권한 규정을 세분화하며 행정법규 제정 실천 경험을 통화하고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하며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고 국정운영체제와 권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지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제하고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0: 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국정운영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교육 홍국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 발전

0: 발전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중요한 포지를 함으로써 교육 강구, 과학기술 강구, 인재 강구 건설을 위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전국 정협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적 버팀목을 확고히 파악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괄 추진, 협조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를 협동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발견과 양성, 동용에 관한 정책 기재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 과학기술 인재 자원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공장 공무원 관련 부문과
1: 만드로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며 쌍방의 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0: 자 인터넷 유명인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와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중앙사회사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21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2026년 강국 부흥과나 대종선 주제선전 교양 활동을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주선들로 삼고 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과 결부해 강국 부흥과 나 대종성 주제 선전 교양 활동을 전성들에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힘을 응집하고 정신력을 키우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근본을 굳히며 당이 이민을 이끌고 분투한 비난의 역사로 도리를 깨우치고 신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대 위대한 성과와 변혁으로 민심을 고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미래로 토지를 불태우며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강국건설, 민족부흥유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0: 올해 4월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신동력의 주도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4월 규모 이상 장비 제조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5%에 달했습니다. 장비 제조업 중 8개 업종이 모두 성장하면서 공업 규모면을 기본적으로 다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추도 역할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4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동년 대비 12.8% 증가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조장칩, 하드디스크 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체화지능, 인간기계 협력 등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로봇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고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디지털과 실물 경제 융합을 다그쳤습니다. 산업 호조세는 수출 구조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4월 규모 이상 공급 기업의 수출 출하 규모가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그중 장비 제조업 비중이 74.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등 분야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대외무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 5월 19일 남방 여러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황기상대가 계속 호우황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속 시간이 길고 루저 강우량이 많아 각지 각 부문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우 구역은 19일 계속 남하하여 강남, 화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북성 기상국은 이미 광동, 광서, 귀주, 해남 등 7개 성과 자치구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한편 지역수리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수자원 시설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광서의 홍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 저감구조위원회 办公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식량 물자비축국과 함께 호남의 조항구조 물자만 8,000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세 조달한 만점에 추가로 5,000점을 더해 두 지역 피해 주민 구호와 기본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국가일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업, 개인 등 비은행 부문의 다국수지 합계는 1조 6천억

0: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외환 시장 거래량은 3조 7천억 달러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외 거래가 활발해 외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 상무부가 재정부와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상해, 북경, 광주, 심수 등 15개 시범 도시가 국제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에서는 특색 있고 혁신적인 소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0: 5월 19일은 제16회 중국 관광의 날로 각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고품질 여행, 아름다운 강산으로 함께 떠나자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문화관광부는 76개 단위와 손잡고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200여 곳의 관광지가 연간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1: 5월 19일 교육부가 2026년 전국 학전교육 홍보의 달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윤회 시절을 함께 지키자를 주제로 유치원 공개 행사,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전자기기 보육을 멀리하고 유치원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실제 놀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0: 국가의료보상국과 재정부가 5월 19일 통지를 발표해 기존 약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 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이나 일상용품 등 비의료용품 그리고 생활기능이 초과되고 의료 부가가치가 낮은 의료기기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정경영상위성인 미소가 프랑스령 기아나 구루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위성, 항법, 통신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기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자기권의 상호작용을 전제적으로 영상을 통해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우주 기상 예보와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0: 현재까지 2026년 중국 용화 예매를 포함한 흥행 수익이 14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일절 연휴 기간 개봉한 여러 신작들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10일 연속으로 1일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의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은 시즌 흥행 기간뿐만 아니라 시즌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중앙방송 총국이 19일 화어황구 프로그램 센터의 2026년 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적수장가, 총국 2026년 추석 운의 야회, 전세서원 등 42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실천과 중화 문화의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0: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 분야의 상무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국방 정책위원회 루키아노브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밀접한 왕들을 통해 신시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특히 소중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레스트니코브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친선과 조화로운 왕래는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관련 제품은 러시아인민에게 큰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농산품의 수출량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갈증 확대하고 고위의 상승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과학대학교육부 팔리코브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교육의 해를 시작하는 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양국 의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심화하면서 인문 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 가신 주임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술이 30주년이며 양국 정상간 밀접한 교류와 깊은 신뢰는 양국 간의 고수준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양국이 쌍무협력을 갈증심화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보다 큰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더 많은 안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철학과 정치학, 종교학 연구소 수석 전문가 이지모브는 현재 세계 구도가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세계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습권평 조속과 부진 통과는 선박에 도움을 제공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일본 헌법에 대한 개정과 군비 확충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자나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민중들이 19일 저녁 도쿄에 위치한 국회 이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일본 민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장혁이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금자는 덕택물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5: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6: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7: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자. 2020년 6월 29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21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을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 당이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시대 당의 조직 노선의 과학적 내포와 실천적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표의식, 문제의식, 결과의식을 통일시키며 관철 실시에

에 따른 기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 노선은 당의 정치 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조직 노선은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하여 결정되며 올바른 정치 노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합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이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데서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목적도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0: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도전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담보는 여전히 당의 영도입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전 당이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확고한 정치적 정력과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와 각 분야 기층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널리 결집시킴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 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유럽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시장은 유럽의 통화 팽창 재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높아지고 있고 독일, 영국 등 주요 경제체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일 약 5.14%로 상승하여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약 3.12%로 상승하여 2011년 5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로 상승하여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여서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 채권 시장이 뚜렷한 매도를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유럽 채권 시장 변동의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의 통화 팽창을 다시 상승시켜 유럽 중앙은행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통화 정책을 한층 더 긴축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카은행 수석 경제학자 울리히 카르텔은 현재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시장 가격이 여전히 채권 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분석가 하우크 심슨은 중동 전쟁이 폭발한 이후 유가와 채권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의 4월 통화 팽창률은 연율 기준으로 3%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3월의 2.6%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중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독일의 4월 통화 팽창률이 2.9%로 상승하여 2024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독일 도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하여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시장 관점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점차 더 넓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뚜렷하게 식었습니다. 일부 시장 기관들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라이언은 최근 유가 상승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더 높은 연료 비용이 임금과 더 넓은 물가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유아힌 나겔 총재는 독일 상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 옌스 아이젠 슈미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 팽창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정책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후 양국 인민들이 인문 교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주제이해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것은 이미 중로 인문교류의 훌륭한 전통이자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로 되어 양국 인민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해 동안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의 부친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주제이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차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서신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이는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양국 인민이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지도록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중로 우호의 세대 간 계승을 위한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이 2026년 2027년에 중로 교육의 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및 대학교육부 콘스탄틴 모질레프스키 차관은 로중교육의 해가 양측의 교육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중로가 협력하여 설립한 심수 붕리 모스크바 대학이 10년 전 공식 설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중로 양국 원수는 각각 심수 붕리 모스크바 대학 개학식에 축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축사에서 고수준 대학을 건설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라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측 교원이며 생물학과 주임인 안드레이 기타쇼프는 기자에게 강당에서 양국 원수의 축사를 짓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진심 어린 발언은 양국 교육 협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 안목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다분야 협력과 1대1로 공동 건설에 인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중로 관계와 중로 양국 인민 우정의 미래입니다. 2014년 3월 습자 소녀 안젤라는 서로 오늘을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러시아 장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친구들이 중국을 여행하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중화 문명을 체험하고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배웠습니다. 10여 년간 관광업은 양국 인민의 양방향 왕래가 날로 분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주민 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음력 입춘 당일 습근평 주석은 부친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중로 문화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의 인문교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적교류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월 하순 중국이 음력설을 즐기고 있는 기간 모스크바 겨울 보내기 축제가 북경에서 열려 러시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풍습을 중국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배우 알렉산드라는 중국 문화를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운이 좋게도 중국 친구들과 우리의 명절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0: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명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음력설 경축 행사가 러시아에서 흥행하는가 하면 합작영화 붉은 비단이 러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새롭게 제작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양국 인민 사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조일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0: 연변의 창프로입니다.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찻잎, 가충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실제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전성 우량종 유구 냉동정액 보조금 대상이 실시된 이래 우리조는 유구 개량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우량종 공급, 기술봉사, 정책 보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량종 보급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유구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의 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주 및 현시 도급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직책 분공과 추진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주에서 276명의 유구 번식원을 선별해 전문 봉사 대우를 조직해 했으며 사육호들에게 전 과정 기술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위챗, 마을방송, 선전단 등 매체에 의거해 널리 선전하고 공개 서한을 발부하며 매체와 연합해 전문 취재를 전개함으로써 보조정책이 집집마다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술 부여와 규범 관리를 함께 틀어주었습니다. 집중 양성, 1대1 방문 지도를 통해 번식원들의 실제 조작 봉사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했고 주 및 현시 도급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전담 일꾼이 대상 정보의 동태 업로드를 책임지게 하여 냉동 정액 사용 상황이 추적 가능하고 조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조에서는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정책 혜택이 사육호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에서 루개로 사용한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 정액은 1745제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14,664마리에 달합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 유아 관련 플랫폼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린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네, 아이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칭찬해주는 어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 버스에서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어른,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누를 때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어른. 직접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스스로 해내고 싶고요. 조금은 느리고 서툴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꼭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Love Me Like You Do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직장인 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 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렇구나.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장인 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볼까요?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번 한 주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매주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제 또 몸도 해나른해지고 기운 없을 또 그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아마 또 계절 탓, 날씨 탓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더 무기력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네,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은 여유를 네, 갖고 즐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0: makes me feel alive。
1: 안녕하세요피디님아출장끝나고운전하면서돌아가고있습니다핸드폰으로연결해서듣고있어요아하고보내주셨습니다그래요출장길쉽지않죠네당연히또많이힘드실거라생각하고요빨리이제또집으로돌아오셔서쉬고싶은마음은굴뚝같을겁니다네그래도이제안전하게운전하시는것이제일최우선이겠죠천천히조급해하지마시고또안전한귀가길되시길바라겠습니다참여감사하고요좋은하루되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오늘 또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쉽지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고요. 그래요. 여러분 또한주 동안 우리 직장인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또한 주도, 네, 기운 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을 안 하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덜 걱정하면서 사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걱정, 이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걱정을 어떻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할지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 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마 뭐 이 걱정이라면 우리 한 원장님도 걱정은 있으실 것 같아요.
1: 저 걱정 더 많아요.
0: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또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걱정이 몇 배로 더 많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지만 걱정을 우리가 해소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많은 걱정도 우리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삶에 그 방해를 하거나 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을 다룰 수 없다 하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이랄지라도 신체나 육체에 어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0: 네. 예,
1: 걱정은 꼭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 좀 해봤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비교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네.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뜻이 되겠네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저도 뭐 걱정이 있고 아마 방송을 청취하시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아마 걱정이 다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0: 네.
1: 그래서 오늘 주제를 누가 물어보는데 오늘
0: 네.
1: 주제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니까 우리 함께 예, 불안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고 극복해갈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희 아리랑 예. 방송은 93.8MHz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함께하면서 와 나는 왜 걱정을 저리 많이 했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약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걱정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잖아요. 뭐 자녀 걱정,
1: 그렇죠.
0: 돈 걱정, 정말 뭐 많은 걱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은 어떤 걱정일까요?
1: 예, 저희 그 한 매체에서 그 프로 정도를 나왔더라고요.
0: 아,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1위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1: 생각했어요. 저도 경제적인 게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0: 아,
1: 질병이 음식에서 죽을까봐 그게 뭐 건강이 망가지면 이렇게 뭐 일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일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건강에 대한 것을

0: 제일 로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연의 재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많아 그런지 자연재해에 대한 정상적인 일상을 살수 없을까, 없으면 어떨까라는 불안도 요즘 보면 재해가 있지만 또그 전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다양하게 지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정말 사람마다 다 비슷하지만 저희들도 저도 그런 걱정은 하잖아요. 우리 요즘도 저희 친구 중에 제가 다잘 아는 사람 중에 세 분이나 직장암, 하나는 대장암 수술했는데 2년 그 9개월 만에 또 재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항암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암이 있었고, 그리고 또 취장암으로 이제 3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주위에 직속으로 잘 알고 친구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씩 병원에서 신세지게 되니까,

0: 밖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1: 네, 뭐 떨어질 것 같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겠죠.
0: 그런 공포에 휩쓸려서 그 순간순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떨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가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증상도 보면 다 공황 증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어떤 사건이 이 아이한테 두려움과 공포로 채워져 있을 때그 속에서 조금 오랜 시간으로 그 걱정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을 보고서도 자기 일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짐작을 통해서도 불안해지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크게 작게 조금씩 이런 걱정은 찾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거 보면 이제 병에 걸릴까 봐, 우리 아이들이 사고 날까 봐, 그리고 또 학교 가서 공부 잘 못하면 어떨까, 다른 아이보다 못하면 어떨까, 돈이 없어지면 어떨까 등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일상에 우리 생존에 연관이 돼 있고 생활에 연관돼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1: 네, 모든 게또이 생활하고 연관이
0: 연관이 돼
1: 되니까요.
0: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 어머님들이 불안한 원인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못 치면 어떨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못하면 어떨까? 저기 대학을 못 가면 어떨까? 중 고등에 못 붙으면 어떨까?
1: 그렇죠.
0: 요즘 이 시생들이 지금 성적 기다리는 순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시험 다쳐서 자유롭지만도 그 시험 금방 다친 그 순간 기쁘지.
1: 맞아요.
0: 그 이튿날부터는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그 불안과 초조에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 자기 어떤 본능을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을 하게 돼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찾아오고 불안이 떠오르고 불쑥불쑥 스며들고 이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좀 얕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건강상이나 뭐 심리상에서도 더욱더
0: 그렇죠.
1: 건강하겠죠?
0: 멘탈이
1: 조금
0: 든든한 거죠.
1: 강하다고
0: 강하다고
1: 얘기를
0: 보면 좋죠.
1: 해야겠죠?
0: 가해 전쟁 뭐 3개, 4월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고 오래되고 무섭고 작고 이렇지 않다는 것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어떤 부류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모든 사건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좌절을 많이 겪고 실패를 많이 겪어서 좋지 않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그 걱정과 불안이 너무 커서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대인관계도 걱정스럽고 그리고 자기 직무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그 교류를 해야 할 일에 판단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이 걱정은 진짜 자기 일상을 위협하고 자기 일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1: 하겠죠.
0: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작용을 해서 그쪽으로 연상을 시켜서 자기가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거기 문제를 키워가는
1: 네, 연재 소설처럼 자꾸자꾸 또
0: 드라마를 혼자 쓰고 있는 것이죠.
1: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오고 저 걱정을 불러오고 하니까 끝이 없겠죠.
0: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이 잘안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틀을 쌓아놓은 것이 딱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너무 그 사람들과 진행이 너무 어렵고 그냥 반복도 하고 반복을 또 하고 그쪽에서 빠져 못 나오니까 좀 빨리 인지하고 그럼 저기 어떤 환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일상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선호하고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1: 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때면, 아, 그래, 그 말이 맞다. 하면서 돌아서면 또
0: 또
1: 자기의
0: 자기 얘기를.
1: 방식대로 네.
0: 돌다 또
1: 아,
0: 자기 코드로
1: 그렇군요.
0: 오는. 너무 가정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얼마나 두렵거든요.
1: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 바로바로 또 본인도 노력해서 고쳐야겠죠.
0: 고집이 장난 아니게 세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제 주위에도 있거든요.
0: 어째 대화가 안 되니 왜
1: 맞아요.
0: 고집이 그래 세니 야 너는 뭐 그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라면서 그게 가정은 되게 그 사람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자기 게딱 맞아요.
1: 네,
0: 자기 생각.
1: 정확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 방법과 그 선택이.

0: 딱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 가족은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퍽 터지고 정신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그러면 또 자기를 그런 정신병 환자를 취급했다고
1: 또 화가 나고
0: 예, 그걸 또 잡고 또 붙고 그래서 끊임없어요. 이렇게 치유가 필요하니까 주위에 어떤 걱정 불안이 높아서 저조하고 애를 잡거나 본인 잡거나 가정에 문제 있다면 이거는 다 상담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도 네네. 그래도 빨리 치유받아야 본인도 건강하고 가족도 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1: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고 복잡한 걸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해도 이왕이면 좀 좋은 생각을 한다. 생각, 예. 네, 나쁜 일을 먼저 생각해봤자 내가 좀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0: 그게 맞는 게 있잖아요. 신약도 애니 젤린 키스라는 그분이 네네. 아 이게 애니 젤린 스키가 외국의 이름이라서 네네. 저희들이 막 혀가장 꼬이는데 이분이 이제 걱정에 대해서 이게 그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와 같이 우리가 40%의 100%에서 40%는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대요.
1: 부질없는 걱정을 에이, 하는 거죠.
0: 예, 40%나 예. 네네. 그다음에 30%는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그럼 벌써 70%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22%는요 그냥 너무 사소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필요 그 걱정거리래요. 그다음에 이제 4%는 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대요.
1: 그러니까 걱정을 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잠도 안 자고 네. 걱정하겠어요.
0: 그러니까 그 4%가 뭐냐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네네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4%는 이런 우리가
1: 막을 수 없는 걱정이고.
0: 예, 걱정이고. 딱 우리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할 걱정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96%는 다 엉뚱하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죠.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 걱정 많이 하신 분들 이제 아나운서도 얘기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생각하자.
1: 그렇죠.
0: 이게 우리 극복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생각하자. 좋은 사고하면 좋은 말을 하고 네. 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보다 우울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극복하는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1: 네, 그래서 제 성격이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요. 제 주위에는 조금 밝은 친구들이 많아요.
0: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서는 전염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보는 그분이 우울해진다면 같이 다운이 되잖아요. 아,
1: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목소리도 톤이 더 낮아져
0: 우울해지고 예, 그리고 네. 그 분위기의 흐름으로서 네네. 대화가 진행이 되지만 앞에서 텐션이 막 높고 막 저번에 우리 그 개그맨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 얼마나 웃기는지 네. 그냥 그 점심을 그렇게 즐겁게 먹었어요.
1: 그렇죠. 그 엔돌핀이 생기는
0: 예,
1: 거죠.
0: 에너지들이 엄청 그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96%는 정말로 우리가 안 해도 될 그런 데 그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딱 일어날 4%에만 신경을 쓰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부질없는 생각만 안 해도 네. 뭐 많이 하던 사람 조금 줄인다 해도 네. 내 건강이 많이 좋아질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이 96%에 안 해도 될 것에 신경을 쓰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공상이 그 공상이 너무 풍부하다, 환상이 너무 풍부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비현실적인 환상이 많다라고 등등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평가를 좀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1: 네, 네 그래요. 정말 정확한 얘기인데요. 96%라는 게 네. 얼마나 많은 그 비율입니까?
0: 그렇죠. 4%만 집중하면 돼요.
1: 그렇죠. 그 4%를 할 걸 굳이 힘들게 나를 괴롭히면서
0: 그러니까 얼마나 네,
1: 정말 싫어요. 저는 네.
0: 이제부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다 쓸데없는 걱정해도 소용없는 96%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4%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미리 네. 걱정을 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내 노후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미리 저축을 해놓는 건 네. 그거는 참 바람직한 그건, 네, 겁니다.
0: 삶을 살아내야 할 걱정인데
1: 네, 네. 그렇죠.
0: 걱정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이제처럼 준비를 해가면서 네, 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것은준비되는거구나가능한거구나해결해야되겠구나이것은이렇게어떻게해결을해야될까라는걸판단을해서이그걱정거리를해결해가는것이그정건강한풀이거든요예풀어가는그런데너호어떡하지너호어떡하지나는두시비도없는데어떡하지이렇게앉아서걱정만하면이거는정말쓸데없이앉아서시간만낭비하는거
1: 죠그렇죠준비를하면서 걱정을한다든지
0: 그게중요한해결해가는것이준비필요하다
1: 그렇죠 그럼뭐이걱우리가지금은이렇게얘기를하고있지만또매사람마다사고방식그성격이다르기때문에아걱정을하지말자이렇게생각을했다가도돌아앉으면또걱정하는분들도있을텐데요그럼걱정이밀려올때면조금어떻게해야도움이될까요
0: 자걱정이밀려올때면이제뭐그마지막코스로는그웃음치유쪽으로좀많이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내가하하하호호호해도웃는줄안돼사춘기아이들이다이러보면부정적이너무많아요아많은사람들이아그래현재일어난거아니야다지나간거야저그전에는안좋았지만지금은좋을수있어
1: 그렇죠네
0: 이렇게자꾸될수있는걸가능성있는것으로이렇게바꿔가는게굉장히도움이된다는것이죠우리그성공한사람들이부류와사업을실패한사람들이부류를연구해서이사람들은왜성공을했고이사람들은왜실패를했는가라는연구결과를봤을때도마찬가지예요
1: 네
0: 성공을한부류쪽에는늘건강한언어를썼고건강한생각을했고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은될수있고가능성있는사건그것으로만모집을했고그할수있는것으로실험을했어요이렇게자기사업을성공을시켰습니다그런데실패한부류는요안되는것실패하는것모지가않다라는마음을가지시고또한다지나갈것이다이런마음을가지고잘이겨낸다면또지나갈수있을것같을때걱정을하잖아요사람들이
1: 안전할때요
0: 네사실은안전한가운데그런불행이난데어머어떨까이런생각을많이한다는것이죠
1: 아그러니까이해가됩니다너무행복해서불안해하는것같다는조금
0: 네네같은뜻이죠 이순간이잃어먹을까봐또이순간에불행이찾아올까봐그래서안전할때는안전한삶을사시고걱정이일어났을때면이제처럼 96% 에속한것인가 4% 에속한것인가이렇게발견을해서 4% 에속한것이라면해결하고 96% 에속한것이라면다지나갈것이다라는이런생각으로지나보내면된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얘기했죠뇌는항상사람을이렇게속인다고해요잘속여준다고그래서항상말로잘될거다이거지나갈것이다어쩌다나한테도이런안좋은날이왔어흐린날이됐어그러나폭우가왔어그래도폭우가지나면비끝인뒤에는무지개펼쳐오른같이나한테도좋은날이올거야괜찮아잘해보자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고자기절로도이렇게쉐내하는게되게중요하거든외치는거
1: 그렇죠
0: 속으로생각하는것보다는뇌가이렇게듣게얘기하는게되게좋거든요꼭나가말해서상대가들을수있는것같이내음성이대화가들을수있도록말하는것과똑같아요그러니까이게다우리뇌는우리눈에보이지않을뿐이지만우리말한대로우리인생을풀어가니까기왕이면좋은말긍정적인말잘되는말성공하는말행복하는말축복해주는말들을많이해서나도행복해지고듣는사람도기호강하고기분이좋아서같이이렇게좀이렇게건강하고긍정적인삶이얼마나좋을까뭐불안의걱정은아예도오는것인데
1: 그렇죠
0: 그냥일부러걱정을사서불행하지마시고그런슬픈이야기슬픈일들이생긴다할지라도그래이또한다지나갈것이야그리고또해결하면되니까지금까지다해결한데이것도또해결할수있을거야라는데방법과기술을찾아서대안을찾아서풀어가면되는거니까예그거에대해서너무막그냥또강박해서강요하고식구들괴롭히고그거아니면못사는것처럼막힘들어하지말고좀건강하게다행이다다지나갔다지나갈것이다라는이런멘탈을조금키워서즐겁고신나고행복한삶을살았으면좋지않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96%는 안 해도 될 겁니다. 4%의 그 걱정과 불안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런 삶을 보시고 방안과 대책을 찾아서 잘 걱정을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미리 걱정하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보다는 순간순간의 대책

0: 필터 방법을 현명하게 찾고 96%는 NO, 4%만 YES.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선아였습니다.
1: ...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혈육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경려와 뭐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말과 말이 돌아서 본인에게 전달될 때 어제까지 품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씨를 만들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본인 앞에서 하는 칭찬은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속하는 언어를 했을 때 그 말도 역시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네, 한마디 말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은 말 한마디는요, 이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쟁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짧게 끝나고, 한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책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무상의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소승불교의 경전을 연구해 본 적이 없으나 귀똥냥으로 얻어들은 데 의하면 인도의 불경에 나오는 연마천이나 우수 아방도 지역에서 주임 노릇을 한다고 하였다. 혼을 뺏는 사자인 무상 선생은 옛 문헌에 나오지 않는 모양으로 귀에 익숙하게 들려오는 것은 다만 인생 무상이란 말뿐이다. 아마 있듯이 중국에 전해진 후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화한 것 같다. 이는 짜장 우리 중국 사람들의 창작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글을 보기만 하면 긴장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까? 대개 어느 고장에 문사나 학자나 명사가 나와서 붓을 한번 휘두르면 곧 모범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고향에는 한조 말기에 우중상 선생이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필경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후에 소위 소흥사야들을 배출을 했으나 남녀로서 누구나 소흥사야인 것이 아니라 다른 하등인들도 적진 않았다. 이런 하등인을 보고 우리는 지금 좁고 험한 오솔길로 가고 있다. 왼쪽은 넓은 진흙탕이고 오른쪽은 가없는 사막이며 앞은 망망한 안개 속에 휩싸인 목적지이다 라는 열에 뜬 묘한 말을 하라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안개에 휩싸인 목적지로 향한 길인즉 청혼, 결혼, 자녀를 기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나의 고향에 한해서만 하는 말이지 모범현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달라진다. 그들, 즉 우리 고향의 하등인들 대부분은 살면서 괴롭고 그리고 중상을 당하고 협박당한 오랜 경험으로 이 세상의 공리를 유지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협회뿐이며 이 협회 본신이 요원하고 흐리터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연 저 세상을 동경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살아있는 정인군자들은 헛소리나 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에게 물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공정한 재판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인생은 떠나기 싫다. 하지만 사는 괴로움을 생각하면 무상도 나쁜 손님은 아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빈손으로 염라왕을 만나게 돼 있다. 원한이 있는 자는 원한을 풀고 죄를 지은 자는

사당에 있는 흙으로 만든 상이나 책의 고무술에 인쇄된 그림에서는 그의 사랑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기는 극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 극이 아닌 큰 극이거나 몽견 극이어야 한다. 장대는 도암의 꿈을 회학하여 해서 2, 3일 련이어 극을 한다고 관항을 해서 몽견극의 흥성함을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어릴 때는 이미 그렇지 않아 황혼역에 시작하여 이튿날 날이 밝으면 끝나버렸다. 이는 모두 신을 받들면서 재앙을 없애는 연극들인데 극본에는 나쁜 사람이 꼭 한 명 있다. 이튿날 날 밝을 무렵이면 그 나쁜 사람이 끝장을 볼 때에 이른다.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고 나면 염라대왕이 소환장을 내리는데 그때면 활모상이 무대에 나타나는 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셋째,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셔터문, 유리문, 회전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상을 격파해 시장 접근, 심사 비준 허가, 경영 운행, 입찰 응찰, 군민 융합 등 면에서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기업의 발전에 충분한 시장 공간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민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동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차별화되고 선택적이던 산업 정책을 보편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공평, 개방, 투명의 시장 규칙

0: 을 위반하는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독점금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집행 방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든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정할 때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도 감안하며 다른 정책의 효과와 겹치지 않는지도 감안해 정책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로부터 출발해 업무 기교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균형성을 강화하며 정책과 조치를 세분화, 계량화하고 관련 부대 조치를 제정하며 재반 정책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제대로 실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민영 기업이 정책적으로 강한 획득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과잉 생산 능력을 해소하고 차입을 축소하는 면에서는 각종 소유재 기업에 대해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야지 색안경을 끼고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거나 리오 불문하고 민영기업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만기 전에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부문의 직무 수행 수준을 높여 국가의 거시적 조정 방향에 따라 안전 감독, 환경 보호 등 분야의 미시적 집법 과정에서 단순화를 피하고 실사 구실을 견제하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에 대한 감찰 사업과 결부시켜 중앙개혁 전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업가 정신의 선양, 시장 공평 경쟁에 대한 심사 등 민영기업을 이롭게 하는 개혁 방안에 대해 특별 감독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개혁 방안의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영의 정경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영의 정경관계를 구축할 때 대한 요구를 제대로 관찰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삼고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줘야지 입에 발린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 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 지도 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채 만취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2: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캄캄해지자 깜짝 놀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서랍에 미리 준비해둔 초를 꺼내 불을 켜주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지만 캄캄했던 집안을 따뜻하게 밝혔고 그 불빛 속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그림자 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강아지 그림자를 만들어 보여주시고 저는 따라 토끼 그림자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자를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며 한창 흥겹게 놀고 있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버지와 재미있게 이어가던 그림자 놀이를 멈추게 되어 얼마나 아쉬웠는지 다시 켜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만화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도 아이를 키우며 가끔 그림자 놀이를 함께 하는데 그때마다 어릴 적 정전이 됐던 밤 아버지와 했던 그림자 놀이가 생급스럽게 떠오르곤 합니다. 생급스럽다는 갑자기 새삼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기억이나 감정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던 일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생급스럽다에는 또 행동이나 말이 느닷없이 갑작스럽다는 뜻도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행동이나 나오는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밤 10시를 넘었는데 친구로부터 갑자기

내일 같이 여행 갈래?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어서 너무 생급스러워 낮에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 라고 말하니 친구는 갑작스러운 여행이 더 재미있다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급스럽다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갑작스러움과 새삼스러움을 표현하는 아주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때로는 생급스러운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때로는 생급스러운 기억이 우리에게 따뜻한 감정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기 요리를 하기 전 고기를 어떻게 씻는지요? 네, 대부분은 고기를 물에 담갔다 요리를 하거나 그냥 흐르는 수돗물로 씻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생고기를 씻는 것이 건강하고 위생적일까요? 오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식품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농업부 USDA, 영국 식품표준국 FSA 등 여러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감필로박터, 리스테리아균 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물이 고기 표면에 닿을 때 튀는 물방울이 병원성 세균을 운반해 싱크대 및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 놓인 도마, 식기, 주방용품, 심지어 갓 준비한 음식물 등 즉석식품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단순한 물세척으로는 고기 표면의 일부 박테리아만 씻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박테리아가 기생충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가열에 익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생고기를 포장해서 꺼내 전용 도마에 올려놓고 즉시 조리해 고온에서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씻을 필요가 있다면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지 말고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씻을 수 있으며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야, 싱크대, 조리대를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 건강 상식인데요. 절대 홀씨하지 말아야 될 뇌경색이 보내는 여섯 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고급 기능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수면 문제를 완화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을 통해서든 식이보충제를 통해서든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0: 일상적인 식단을 통해 안전하고 완만하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수면을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물질이 신체의 이완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초닷새, 24절기 중 소만입니다. 소만은 여름철 두 번째 절기로 남방 지역에서는 폭우가 많아지고 북방 지역에서는 강추가 적거나 아예 없는 대신 미리 포만 정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 시에 이르러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 반영문제 시정사업을 답사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대 대표 미식 및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을 가동했습니다. 5월 20일 연인들이 문명혼례로 행복의 순간을 견증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5월 1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중앙생태환경보호독살 반영문제 시정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보 청취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중앙생태환경보호독살사업의 보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애누리 없이 잘 틀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변의 록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양천진 봉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착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철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의 자람쇠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록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체벌지 록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산림 생태 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문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산림 생태 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대중의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 측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

0: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도로 차지,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 환경 문제의 발생과 만연을 견결해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남가도 백란 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영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료해하고 시정 진척 정황 효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처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 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대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 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단적인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제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변의 녹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락착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종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조가 이첩한 신속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쳐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에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의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을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통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하고 완선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유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 환경지를 1층 제거하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주장 소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 시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미식의 도시 연길 중국을 감동시키다 2026 연길시 10대 대표 미식 및 100대 우수 외식업체 선정 활동 소식 공개 회가 시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정 활동은 공식적인 공신력을 바탕으로 상가와 소비자 간의 소통 가교를 구축하고 권위 있고 전문적인 연길 미식 소비 지침을 만들어 미식의 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빛내며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선정 세부 기준, 내용 계획 및 특색 요소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2026 연길시 10대 대표 미식 순위와 연길시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 두 가지 순위로 구성됩니다. 그중 10대 대표 미식 순위는 인터넷으로 미식 종목을 공모하여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대중의 지혜와 선호도를 모아 연길의 모든 외식업종 점수를 선별합니다.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는 10대 대표 미식 순위가 발표된 후 해당 미식 품목에 맞춰 100개의 우수 외식업체를 선정하여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선정 작업은 공모, 접수, 홍보, 심사, 발표 5단계로 나뉘며 예열부터 마무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인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연길 미식 목록을 공모하며 투표를 통해 10대 대표 미식 순위를 선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실시하며 대중의 추천과 업체의 자체 추천을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집중 홍보와 함께 온라인 주제 마케팅 및 오프라인 맛집 탐방을 실시하며 전민이 연길 공익 미식 홍보대사로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대표가 오프라인 맛집 탐방 및 인증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각 주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화제를 생산합니다.

0: 전하여 전파력과 인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심사 및 선정 결과를 전시하고 전면 온라인 투표를 개시하며 전문가 심사 의견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100대 우수 외식업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발표 및 홍보를 진행하며 2단계는 7월에 뜨겁게 개최될 종합미식축제 2026 전국 연결 바비큐 미식축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선정된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에 힘을 실어주고 연결 미식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활동기간 미식의 도시 연결 중국을 감동시키다. 숨은 보석 연결 발견. 연결 미식 추천 순위 등 더윈 주제를 중점으로 조성하게 되는 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주제 인기를 통해 시민과 전국 관광객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시상무국 부국장 형민은 이제 7월에 개최될 2026 중국 연결 바비큐 미식 축제를 앞두고 미식의 도시 연결 중국을 감동시키다 미식 선전 활동을 공식 개시하는 바 인터넷에서 미식 종목과 우수 업체를 공모하여 가장 전통적인 연결 미식과 최고의 외식 업체를 전국 관광객에게 선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1: 5월 20일은 중국어 사랑해요라는 발음의 유사함 때문에 신혼 부부들에게 낭만적인 결혼 등록 기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월 20일 오전 시민정국 혼인등록처는 새로운 혼례 풍속 아름다운 인연을 향해라는 주제 행사를 마련해 따뜻하고 엄숙한 의식으로 신혼부부의 행복한 순간에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당일 오전 9시 혼인등록처 로비에는
0: 선전 더하기 검정 더하기 점검 방식을 통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전자저울 관련 새 규정을 알리고 소비계량 권리 보호 및 계량기기 검정 등에 관한 대중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3일꾼들은 아침 시장 내각 점포에서 사용하는 전자저울, 막대저울 등 계량기기에 대한 무료 검정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검정에 합격된 계량기기에는 합격 검정 표시를 부착하고 불합격 기기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 문제가 있는 저울이 거래 과정에 유입되는 것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각 농수산물 시장에서 홍보 전단지 천여부를 배포했습니다.
1: 일전 주과학기술협회와 성과학기술협회 학회봉사중심, 길림성 반사교협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시당위 정법위원회, 시과학기술협회, 북산가도에서 주관한 2026년 전국과학기술자의 날 과학건강 생활전도계를 과학보급 선전 활동이 북산가도 단옥사회구역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원주당위 당학교 교육장이며 교수인 서군령을 초청해 과학건강생활선도를 주제로 전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며 군중의 일상사업과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과학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단옥사회구역 과학보급기지를 견학하며 유해 정보를 식별하고 그릇된 주장에 맞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요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는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에 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 자라는 데

이로운 비가 내릴 때를 고구라고 하죠. 고구는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고 봄의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고구가 되면 봄이 이제 곧 끝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구 기간 찬 날씨는 거의 끝나고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도 선명하게 많아져서 농작물의 생장에 아주 유롭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생백곡이라는 술법이 생겨났고 고구라는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부평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평초는 논이나 못 혹은 호수에 떠있는 식물로 작은 나뭇잎처럼 생겼는데 아주 앙증맞습니다. 부평초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따스하고 습한 환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구가 되면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공기가 습해지고 물 온도가 올라가서 부평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평초는 번식 속도가 아주 빠르지요. 하룻밤 사이에 한 무더기로 자라나는 부평초는 한데 붙어서 수면에 떠 있는데 마치 연녹색의 얇은 담요 같기도 합니다. 고구가 되면 농산일에 로심하는 뻐꾸기들은 힘껏 날갯짓을 하고 뻐꾹뻐꾹 울면서 파종할 시간이 되었다고 농민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가 되면 오디새가 뽕나무에 내려앉아서 양잠할 시절이라고 알리기도 합니다. 오디새는 털은 밤색이고 등부터 꼬리까지 흑백이 교차한 무늬가 나 있는데요. 제일 특이한 점은 오디새가 도머리를 펼치면 마치 아름다운 부채 같다는 것입니다. 모란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고구는 모란꽃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란꽃을 고구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0대 중국 전통 명화 선정에서 모란꽃은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태가 풍만하고 향이 좋으며 색채가 화려한 모란꽃은 부유와 길상의 상징으로 되어 더욱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모란꽃은 꽃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죠. 고구가 되면 갖가지 품종, 갖가지 색깔의 모란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고구가 되면 모란꽃 구경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산동, 하남, 사천 등 지역에서는 고구가 되면 모란꽃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란꽃의 천연국색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고구와 모란꽃에 관해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당나라 때 황하 제방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범람하였습니다. 이때 헤엄을 잘 치는 고구라는 한 청년이 사품치는 홍수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많은 고향 사람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란꽃 한 송이도 건졌다고 합니다. 몇년 뒤에 어느 봄날 그 모란꽃은 단봉이라는 모란선녀가 되었습니다. 단봉이는 생명을 구해준 고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중병에 걸린 고구의 어머니를 치료해 주었다고 하네요. 얼마 뒤 원수인 흰머리 독수리에게 잡혀간 단봉이는 모란술로 빚어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구는 홀로 흰머리 독수리 속굴로 들어가서 치열한 싸움 끝에 놈을 이기고 단봉이와 여러 꽃선녀들을 구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 떠나를 가려고 하는데 죽어가던 흰머리 독수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검을 뽑아 고구를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고구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날이라 사람들은 그날을 고구라고 불러서 그를 기념하였답니다.
해마다 고구날이면 모란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고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달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또 북방의 일부 지구에서는 고군하고 상큼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고구날 곡차를 마시면 체내 열을 가시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 남방 일부 지구의 사람들은 고구날 고구차를 마시며 건강을 빌기도 한답니다. 고구가 되면 농작물은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단계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파종하고 모내기를 하면서 바삐 보내기도 하지요. 그들이 흘린 땀덩이에는 새싹을 촉촉히 적시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가을의 풍작을 기리고 아름다운 앞날을 지향하기도 한다네요. 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꽃비 내리는 4월 함께 됐습니다.

네,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말할 때 대절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데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과 말할 때는 밝은 표정,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몹시 화가 날 때도 자기의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면 자연히 화가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 말씨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교양 있고 너그러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말할 때 먼저 부드럽고 상냥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거칠고 상스러우면 그 사람의 인상도 그렇게 보이고, 또 행동도 거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고운 말씨를 익히는 습관 길러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운 말은 고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못된 생각, 거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고운 말을 쓰려고 해도 처음 한두 마디는 고운 말을 쓰게 되겠지만,

0: 꾸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칠고 쌍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바르고 곱고 레절바른 말을 하려면 우선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높임말과 그리고 낮춤말을 가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씨나 말할 때 태도도 예의 바르게 해야 하는데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말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높임말에는 아주 높임말, 보통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에는 보통 낮춤말과 아주 낮춤말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높임말은 옷사람에게 쓰는 높임말로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등이 있고요. 보통 높임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한 높임말인 것입니다. 친구들, 예를 든다면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등은 보통 높임말인 것입니다. 그럼 낮춤말 아랫사람에게 약간 낮추어서 하는 말인데요. 어서 오게, 잘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주 낮춤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로서 밥 먹어라, 오너라 등이 있습니다. 남과 말할 때는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친절한 마음으로 참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매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때는 상대의 눈 아래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요. 남이 말할 때는 중간에서 가로채지 말고 또 상대를 보면서 말이 끝날 때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말을 해야 예의 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친구들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친하다고 해서 어른에게 반말투로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고요.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하고 남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는 것은 비열하기 때문에 꼭 삼가해야 한다는 거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할 때 예절도 배워갔고요. 또 24절기 가운데 여섯 번째 절기인 고구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뉴스에 조용히 되겠습니다.
1: 보도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장항은 조달하고 전국 42.8%의 수산 종자원 보호구와 55.1%의 담수 오류가 이곳에 분포됐습니다. 그리고 본류 수지는 수년간 연속 2급을 유지했습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보물창고입니다. 오문이 강에 대한 보호와 발전은 습금평 총석의 오래된 소원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석에는 장강의 상중하류에 모두 발자취를 남기고 손에서 네 차례에 달하는 전문 좌담회를 주재해 장강 경제벨트 거품질 발전이 끊임없이 심화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공동보호, 무질산, 대개발, 자재원칙을 뒤뜸없이 견지하고 고수준 보호사업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장강 경제벨트를 우리나라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주요 전장,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조동매, 경제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조력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공동보호를 추진하는 장강 경제벨트의 10년 생태 변화는 위성 사진을 통해 증명됩니다. 2016년 사천 의빈 삼강구에는 오염기업들이 즐비하고 의료수급 선박들이 밀집하다 보니 수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퇴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 9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생태 회랑이 건설돼 맑은 물, 푸른 언덕, 사품질 물길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의빈시가 장강 생태 종합정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오염물 배관망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강 연안의

0: 자연 훼손을 복원하며 친수 공간,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이빈과 같은 생태적 변화는 심연래 장강대항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성 포창에서 조방식 채굴로 인해 만신창이된 산체가 녹색 도난을 가져오고 안희성 무호에서 불법 부도, 오염 공장들은 아름다운 강변 녹색 도로로 변화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거 복원된 장강 연안선은 162km에 달하고 1361개 불법 부두를 철저하게 정리했으며 20여만 곳에 달하는 오수 배출구는 규범화하고 정비화되었습니다. 한편 장강 연안의 11개 성과 직갈시는 역내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하고 상하류, 량안, 본류와 지류에 대한 공동관리를 다그쳐 실시했습니다. 장강보호법이 공식 시행되어 10년간 어획금지 조치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강경제벨트의 량질 소질 비율은 96.5%, 장강류역에서 관측된 오류는 어획금지 전보다 43종 증가한 351종에 달했으며 그중 대표 종인 장강덜고래의 개체수도 1426마리로 회복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을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개발을 하지 않으며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2016년 호북성 의창시는 화학공업이 강을 요산하는 현상이 심각해 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 기슭에 화학공업기어 130여 개가 포진됐습니다. 무질산 개발은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장강연안 화학공업 기업은 전부 문을 닫거나 이전되거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창시는 산업등급의 도약도 실현했습니다. 예전에 오염이 심각했던 저급 비료 산업이 자취를 감추고 정밀화학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에너지 저장 산업의 중요한 원자재인 산철 리튬을 대거 생산해냈습니다. 이로써 오이창이 전국적인 중요 에너지 저장 기지로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오늘날 장강 경제벨트는 과학기술혁신센터 3개, 국가실험실 8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융합에너지 등 일련의 세계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51%를 차지하는 11개 국가급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전국의 45%를 점하는 30개 국가급 전략신흥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했습니다. 강을 따라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나아가는 산업들이 끊임없이 그 실력을 키우고 상류의 규조성은 규모화, 집결화의 연산력 산업 클러스터를 이미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선진 제조업 고지를 힘써 건설하고 종류의 호남성은 역내 제조업에서 선진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이 52%를 넘었습니다. 한편 하류에 위치한 상해시는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선도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해시의 394개 규모 이상 인공지능 기업의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39.5% 증가한 6,075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은 전국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강 경제벨트 지역의 생산 총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2%에서 47.3%로 상승했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3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해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과 직할시는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중화민족의 어머니 강이 영원히 생기와 활력을 유지하도록 힘다하고 있습니다.
1: 국무원 기강 총리가 최근 국문정에 서명하고 개정 후에 행정법규 재정 절차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례는 립법 사업에 대한 당정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립법법의 권한 규정을 세분화하며 행정법규 재정 실천 경험을 통화하고 행정법규 재정 절차를 규범화하며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고 국정 운영 체제와 권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지지를 두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 사업에 전반 국민이 필요하고 인민 대중이 절박히 수요하며 조정 범위가 단일하고 관련면에서 비교적 큰 쟁의가 없는 행정법규는 반드시 그 입법 사업을 다그치 합니다. 둘째, 입법 총괄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기재를 건전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의 수요에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할 때 관련 개혁을 인도하고 추진하고 규범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0: 전국정협이 19일 북경에서 교육과학기술인재발전 일괄추진 전문협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공정 정책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용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전국정협 주석은 18차 당대일에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공조항은 교육발전, 과학기술혁신, 인재양성을 국정운영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교육홍국전략,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 발전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추진한 것을 둘러싸고 중요한 포치를 함으로써 교육강구, 과학기술강구, 인재강국 건설을 위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제기했습니다. 전국정협은 교육과학기술인재발전을 일괄추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중국공산당 20기 4차 전원회의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관련 포치를 깊이 있게 관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초성, 전략적 버팀목을 확고히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일괄 추진, 협조 기재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출중한 혁신 인재를 협동 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전략 인재에 대한 발견과 양성, 동용에 관한 정책 기재를 보완하고 지역 교육과학기술 인재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의 국제 경쟁력 우세를 향상하는 등 중점 문제에 착안해 조사와 연구, 협상과 건의, 민주감독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전국정협위원 1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국정협 교육과학기술 보건건강지역위원회 관계자가 특정 조사 연구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협위원, 전문가 등 22명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 인재발전을 일괄 추진하는 조류 기지를 구축하고 건전해하며 대학교 학과 설치를 최적화하며 인재 양성 모식을 혁신하고 지역 간 인재 조류과 발전을 추진하는 등을 둘러싸고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위원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하고 연설했습니다. 석태봉이 오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공조항 공무원 관련 부문과 단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정협위원들과 협상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중공조항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19일 북경에서 러시아 제1부총리 만드로프를 접견했습니다. 정설상은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와 양국 각측의 공동 노력하에서 상무투사 협력이 량원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올해는 중국과 러시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국-러시아 설린친선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으로 쌍방은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더 잘 이행하고 중국과 러시아 투사협력위원회의 총괄조율 사업을 발휘시켜 합니다. 그리고 중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분야를 확장해 더 실무적인 성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만드로프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 내용을 풍부히 하며 쌍방의 관심사를 적극 해결해 양국 투자 협력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2026년 중국 인터넷 문명대회가 19일 남영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확관 기도 아래 중국 특색 인터넷 관리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인터넷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량질 내용 공급을 부단히 확충하고 온라인 조류 가치, 조류 여론, 조류 문화를 육성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 인터넷이 네티즌들에게 도움하는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명한 인터넷 공간, 분발 정진의 힘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조항과 지방 관련 단위 책임자, 조항 주요 뉴스 사이트, 인터넷 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책임자, 전문가와 학자, 인터넷 유명인 대표 등이 참가했습니다.
1: 중앙산전부와 중앙통일전선사업부, 중앙사회사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등 21개 부문이 최근 통지를 공동 발표하고 2026년 강국 부흥과나 대종성 주제선전 교양활동을 배치했습니다. 통지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과 국가,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것을 주선들로 삼고 당 창건 105주년,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과 결부해 강국 부흥과 나 대종성 주제 선전 교양 활동을 전성들에 전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혁신 이론으로 힘을 응집하고 정신력을 키우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근본을 굳히며 당이 이민을 이끌고 분투한 비난의 역사로 도리를 깨우치고 신념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시대 위대한 성과와 변혁으로 민심을 고무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미래로 토지를 불태우며 광범위한 간부와 대중들이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0: 올해 4월 우리나라 장비 제조업,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품 제조업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신동력의 주도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4월 규모 이상 장비 제조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8.3% 증가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률이 74.5%에 달했습니다. 장비 제조업 중 8개 업종이 모두 성장하면서 공업 기여면을 기본적으로 다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조업의 주도 역할도 더 강화됐습니다. 4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 부가가치는 동년 대비 12.8% 증가해 지난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AI 플러스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조장칩, 하드디스크 등 생산량이 크게 늘었고 재화지능, 인간기계 협력 등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로봇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업도 동반 성장하고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디지털과 실물 경제 융합을 다그쳤습니다. 산업 호조세는 수출 구조 최적화를 이끌었습니다. 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수출 출하 규모가 동기 대비 10.6% 증가한 1조 4천억 원, 그중 장비 제조 비중이 74.4%에 달했습니다.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우주 등 분야는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해 대외무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1: 5월 19일 남방 여러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중앙기상대가 계속 호우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지속 시간이 길고 루저 강우량이 많아 각지 각 부문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우 구역은 19일 계속 남하하여 강남, 화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북선 기상국은 이미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대응안을 가동했으며 일부 시와 현에서는 호우주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형문 사양현 기산진의 경우 18일 새벽 1시경 주택이 침수되어 한 고령자가 집에 고립되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지 파출소가 출동했습니다. 심한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구조대원들이 도임을 안심시켜 문을 부수고 들어가 1시간 만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호남선 기상대는 19일 호우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강한 비는 주로 중부와 북동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상덕 성문현에서는 지속된 폭우로 23개 향진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당원 간부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말을 돌며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현재 성문현에서는 18,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22개 临시 대피소를 설치해 생필품과 일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로 여러 교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현내 97% 이상 지역에 전력 공급이 재개되었습니다. 18일부터 귀수 여러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고 마강, 균도 등지는 특대 폭우 수순에 달했습니다. 귀수성은 19일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금남주 도균에서는 극심한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고립된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19일 12시 수리부는 강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귀주, 해남 등 7개 성과 자치구에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한편 지역 수리부문과 유역관리기구는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수자원 시설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남 광서의 홍수 지진 피해와 관련해 국가재난방지 저감 구조위원회 办公室과 비상관리부는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과 함께 호남의 조항 구조 물자만 발

0: 5,000점을 긴급 조달했습니다. 또한 앞서 광세 조달한 만 점에 추가로 5,000점을 더해 두 지역 피해 주민 구호와 기본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가일환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4월 기후 개인 등 비은행 부문의 다국 수지 합계는 1조 6천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일환 시장 거래량은 3조 7천억 달러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대외 거래가 활발해 일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0: 상무부가 재정부와 함께 20억 원의 자금을 편성해 상해, 북경, 광주, 심수 등 15개 시범 도시가 국제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에서는 특색 있고 혁신적인 소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고 대중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찾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 5월 19일은 제16회 중국 관광의 날로 각지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고품질 여행, 아름다운 강산으로 함께 떠나자를 주제로 한달 동안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문화관광부는 76개 단위와 손잡고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200여 곳의 관광지가 연간 할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0: 5월 19일 교육부가 2026년 전국 학전 교육 홍보의 달 행사를 가동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년 시절을 함께 지키자를 주제로 유치원 공개 행사, 특별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전자기기 보육을 멀리하고 유치원에서 디지털 제품으로 실제 놀이 활동을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게 됩니다.
1: 국가의료보상국과 재정부가 5월 19일 통지를 발표해 지정 약국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를 위한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의료 속성이 강하며 가격이 적절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식품이나 일상용품 등 비의료용품 그리고 생활기능이 초과되고 의료 부가가치가 낮은 의료기기는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중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풍 자기권 상호작용 정경영상위성인 미소가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 위성, 항법, 통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기상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 자기권의 상호작용을 전제적으로 영상을 통해 관측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함으로써 우주 기상 예보와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 현재까지 2026년 중국 용화 예매를 포함한 흥행 수익이 14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5일절 연휴 기간 개봉한 여러 신작들이 연휴가 끝난 후에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10일 연속으로 1위를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에 신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중국 영화 시장은 시즌 흥행 기간뿐만 아니라 시즌 사이에도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중앙방송 총국이 19일 화어 환구 프로그램 센터의 2026년 혁신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적수장가, 총국 2026년 추석 운의 야회, 전세서원 등 42부의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생동감 넘치는 실천과 중화 문화의 시대적 가치 그리고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됩니다.
1: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 정상회담이 제 분야의 상무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국방 정책위원회 루키아 노브 주석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은 밀접한 왕들을 통해 신시대 러시아와 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은 특히 소중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발전과 번영에 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 경제발전부 레스트니코브 부장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상 간의 친선과 조화로운 왕래는 양국 경제 무역 관계가 끊임없이 심화하고 발전하도록 추진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첨단 기술 동력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으며 관련 제품은 러시아인민에게 큰 신뢰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농산품의 수출량도 날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제 분야에서 협력을 갈증 확대하고 호의 상승을 실현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과학대학교육부 팔리코브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교육이 해를 시작하는 한 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양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심화하면서 인문 협력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국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제 분야에서 양국이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유럽국제종합연구센터 가신주임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술이 30주년이며 양국 정상 간 밀접한 교류와 깊은 신뢰는 양국 간의 고수준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양국이 쌍무협력을 가장 심화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보다 큰 공정하고 합리한 국제질서를 위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국제인사들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복잡한
0: 이스라엘이 19일 저녁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란에 대한 습격 행동을 취소한다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고위층은 미국은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재개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 미국 언론이 19일 나토 한 고위관원의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이 7월 초까지 재개방되지 않으면 나토는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도움을 제공할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일본 헌법에 대한 개정과 군비 확충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자다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민중들이 19일 저녁 도쿄에 위치한 국회 이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 헌법을 파괴하는 다카이치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일본 민중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장이겠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에서
3: 살아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보도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첫번째와주요한사건사변에대한보도와논평을전해드리는중앙방송총국심층보도시간입니다저는이시간프로진행을맡은최월단입니다오늘학습시간코너에서는

0: 등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통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교류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채로운 중로 주제의 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각이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당의 조직 노선은 당의 정치 노선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조직 노선은 올바른 정치 노선에 의하여 결정되며 올바른 정치 노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합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합니다. 이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데서 쌓은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목적도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강력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전쟁 시기에 당주황은 전국적인 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부 준비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각급 조직 부문은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만 3천 명의 간부를 새 해방구에 파견했습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3년 동안에는 대규모의 경제 건설을 전개하기 위하여 소련에서 지원하는 중점 공장과 광산에 선발 파견한 3천여 명의 지도 간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6만여 명의 간부들을 공업 부문에 파견했습니다. 1956년에 당주황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는데 이듬해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1만 명에 이르는 고급 지식인 가운데서 1만 7천여 명을 당원으로 발전시켰으며 리사광, 전학삼 등도 모두 지난 세기 50년대에 당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곧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장정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 시기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앞에는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과 도전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복잡하고 임무가 어렵고 막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중대한 도전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새로운 역사적 특징을 많이 지닌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담보는 여전히 당의 영도입니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당주황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영도를 견지하는 것으로서 전 당이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주황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확고한 정치적 정력과 정확한 전진 방향을 유지하도록 교양 인도하며 각급 당위원회 당조와 각 분야 기층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광범한 당원, 간부와 각 분야의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널리 결정

0: 집시킴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단합분투하는 강대한 힘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对不起。
1: 뉴스추적코너이어집니다
2: 뉴스추적
1: 오늘 AI 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국채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동화 팽창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
3: 습니다. 수준을 기록했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 로 상승하여 200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가격 추세와 반대여서 수익률의 빠른 상승은채권시장이뚜렷한매도를겪고있음을의미합니다분석가들은이번유럽채권시장변동의배경에는에너지가격상승의핵심요인이라고지적했습니다시장은에너지가격상승이유럽의통화팽창을다시상승시켜유럽중앙은행이높은금리를유지하거나심지어통화정책을한층더긴축할까우려하고있습니다데카은행수석경제학자울리히카르텔은현재전세계원유와천연가스시장가격이여전히

0: 채권 시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동기 대비 6.3% 상승하여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석유 제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시장 관점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점차 더 넓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통화 팽창 압력이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 뚜렷하게 식었습니다. 일부 시장 기관들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더 오랜 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수석 경제학자 필립 라이언은 최근 유가 상승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더 높은 연료 비용이 임금과 더 넓은 물가 수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유아힌 나겔 총재는 독일 상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팽창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유럽 경제학자 옌스 아이젠 슈미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 팽창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정책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겨루의 끈을 더욱 굳게 잇는 다철은 중로 주제의 해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양국 원수의 공동 관심 속에서 중로 문화의 해 행사는 2025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중로 교육의 해 행사는 2026년에 이어서 시작되어 양국 인민들이 인문 교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주제의 해 행사를 상호 개최하는 것은 이미 중로 인문교류의 훌륭한 전통이자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의 특징과 하이라이트로 되어 양국 인민에게 널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의 부친 대통령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해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여러 차례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서신을 보내 축하했습니다. 이는 중로 관계의 높은 수준과 특수성을 보여주며 양국 인민이 서로 리해하고 가까워지도록 신선한 동력을 불어넣고 중로 우호의 세대 간 개성을 위한 민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새해 축전을 주고받으며 양국이 2026년 2027년에 중로 교육의 해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및 대학교육부 콘스탄틴 모질레프스키 차관은 로중교육의 해가 양측의 교육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양국 원수의 직접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중로가 협력하여 설립한 심수 붕리 모스크바 대학이 10년 전 공식 설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중로 양국 원수는 각각 심수 붕리 모스크바 대학 개학식에 축사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축사에서 고수준 대학을 건설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교육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라고 학교에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측 교원이며 생물학과 주임인 안드레이 기타쇼프는 기자에게 강당에서 양국 원수의 축사를 짓던 날을 지금도 기억한다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진심 어린 발언은 양국 교육협력

0: 노력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아름다운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간 꾸준히 힘써온 결과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글로벌 안목을 겸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여 중로 다분야 협력과 1대1로 공동 건설에 인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중로 관계와 중로 양국 인민 우정의 미래입니다. 2014년 3월 습근평 주석은 중로 청년 우호결의회 개막식에 축전을 보내 양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중로 양국의 공동 발전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사업에 융합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된 중로 청년 우호결의회 행사는 양국 원수가 공동으로 결정한 중대한 조치이고 중국이 다른 국가와 처음으로 청년을 주제로 개최한 국가교류의회 행사이기도 합니다. 수년간 습근평 주석과 부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양국 차세대와 친근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2018년 양국 원수는 러시아 해양 든 러시아 아동센터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해양 전 러시아 아동센터 나탈리아 세미누다 부소장은 기자에게 습근평 주석의 방문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교원과 학생들이 양국 원수가 로중 청소년 교류 강화와 세대 간 우호 전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센터는 100명 이상의 중국 중학생과 수학생을 맞이했습니다. 음악회, 요트 훈련, 게임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러시아 또래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중로 청소년 문화예술제가 전진외국어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러시아어로 견우와 직내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러시아 학생들은 중국어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양국 학생들은 또 함께 무대에서 민족 무용을 공연하고 특색 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9살 러시아 소녀 안젤라는 서로 언어를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러시아 작은 독수리 든 러시아 아동센터의 수강생입니다. 이 센터는 전진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두 나라의 언어 문화 교류와 관련한 과목 34개를 개설하여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중로는 관광의회, 청년우호교류의회, 미디어교류의회, 지역협력교류의회, 과학기술혁신의회, 스포츠교류의회, 문화의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급 주제의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의회 행사에 중로 민심 소통의 생동한 실천을 써내려갔습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일정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중국 관광의회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연설에서 관광이 문명을 전파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증진하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러시아 친구들이 중국을 여행하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중화 문명을 체험하고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배웠습니다. 10여 년간 관광업은 양국 인민의 양방향 왕래가 날로 번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어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 중국을 방문하는 러시아 주민 수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음력 입춘 당일 습근평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때 중로 문화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양국의 인문교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적교류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월 하순 중국이 음력설을 즐기고 있는 기간 모스크바 겨울 보내기 축제가 북경에서 열려 러시아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풍습을 중국 민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배우 알렉산드라는 중국 문화를 배운 지 오래되었다면서 이번에 특별히 운이 좋게도 중국 친구들과 우리의 명절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통 명절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중국 음력설 경축 행사가 러시아에서 흥행하는가 하면 합작영화 붉은 비단이 러시아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새롭게 제작된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는 양국 인민 사이 서로 배우고 교류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버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조일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0: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커피 향이 느껴지고 골목마다 개성을 살린 카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변은 말 그대로 커피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출근길에서 한 잔, 만남의 자리에서 한 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한 잔. 네, 커피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감정을 잇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0: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붕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인 최봉화 씨를 모시고 커피 한 잔에 담긴 이야기와 그 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주 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 회장이며 연길시 풍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네, 최봉화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연변 커피문화성장의 한가운데서
4: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까?
3: 예, 금방 전에도 저희는 그 연변의 커피 기업들과 함께 단체로 묶어서 운남 보산하고 그리고 상해도 들르고 여러 고차를 했는데
4: 네.
3: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남에는 산지도 안 하니까 농장주들이 주로는 그 농장 그 재배에만 신경 쓰던 것이
4: 네.
3: 요즘에는 몇 년 어간에 부쩍 그 주위에 농장 주위에 많은 산업들이 이탈레널로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빠르고 저희가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4: 네.
2: 그래요. 이렇게 뭐 외지 고찰과 여러 전시회를 통해 전국적인 흐름을 직접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느끼신 변화

0: 중에서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예전에 제가 창업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커피라는 개념보다 커피라면 서양 문화라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국내의 빠른 발전에 더불어 버터화가 다 되어버리고 중국 커피라는 이런 이미지로 우뚝 서기는 이런 면이 아주 뿌듯하고 그리고 별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커피라고 하게 되면 우리 산지는 은남. 이래서 작년에 시진핑 주席도 운남 가서 꽃을 하실 때 운남 커피는 중국을 대표한다 하고 얘기한 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 중국 커피는 자체만의 이런 그 빈파이를 가진 이런 커피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0: 그래요. 그만큼 이 커피 문화가 또 성장하는 부분에서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1: 청년들이 주로 위주로 많이 애호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자, 이 연변의 커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외부와의 협력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이타 지역 기업과의 교류나 그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타 지역의 그런 기업의 교류나 이런 문화의 교류는 엄청 수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변 연길이 위주로 이렇게 소비적인 도시인데 연길에 커피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커피숍이 많다. 커피숍이 1천 몇집 되고 커피숍이 많다는 이 개념에 멈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그 주식 발전해가지고 산업으로 옮기겠는가. 여기서 제조도 가능하고 포장이라든가 뭐 컵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일상의 뭐 이런 식자재라든가 우리 서로 여기서 어떻게 공급이 가능하게 이런 면에서 좀더 외부 지역과 협력을 해가지고 원래는 많은 커피숍들에서 점주님들이 많은 이런 그 가격으로 사들이고 하던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 단가도 많이 내리고 기운 창출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커피 문화 교류 발전 협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협회가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협회 그리고 설립된과 동시에 각종 활동을 전국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전국적인 이번에 이런 5.1절 같은 이런 무대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데서 많은 지지를 가져다 주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2: 그럼 어떻게 회장으로 선거된 계기라도 있으세요?
1: 회장으로 선거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희랑 마음이 동하는 이런 동료들이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2: 지지를 해주고.
0: 주요하게 그러면 이제 이 종사자들, 커피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1: 커피협회가요. 취업자들한테 주로 정보를 많이 갖다 주는 공유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연변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커피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연변의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끌어낸 추진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추진력이라면 저희 연변 그리고 연길의 우리 당지의 깊은 문화하고 긴 시간의 이런 역사적인 이런 시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변의 커피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했는데 어머니 시대부터 그때는 다방이었죠. 좀 독특한 점이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제처럼 얘기한.

0: 개가아마우리당지에는독특한문화특색이라든가민족문화특색그다음음식문화
1: 네
0: 그다음관광명소의인기이런점에대해서아주그매력을가지고많이이름떨친것같습니다그래서뭐레이싱이라든가싱바크라든가들어왔다지만은다른기타도시보다는저희연변지역에서는이런독립적인커피숍에많은그런시장이없었습니다영업에
1: 네, 네
0: 아마독립적인이런이미지가독특한이미지가소비자들마음속에더자리잡고있기때문에이런현상이있는것같습니다
1: 네그래요또이런또개성있는카페들이많기때문에네또오히려영향을받지않는다고볼수도있겠네요그래요이처럼다양한시도와변화들이이어지고있는데요이러한발전이실제로지역커피문화의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다고보십니까
0: 네이런독립적인카페들이많게되면
1: 네
0: 저희이런문화적인전통문화의이음에또아주좋은그런계기가될것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우리연변지역에는음식업이라든가전통적인것이많지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우리젊은시대에들어서는어떻게그우리의고유한문화를传承할것인가그래서이런传承에대해서생각할때아마이런독립적인카페를통해서또보여질것이우리의이야기가더보여질것이많아지는공간인것같습니다요즘에보게되면커피숍에서커피만판매하는것이아니라
1: 네
0: 가원이라든가
1: 네
0: 청남동이런여러카페에서우리뭐조선족좋아하는전통음식반면이라든가
2: 네
0: 뭐심지어여러가지비빔면비빔밥냉면
1: 네
0: 카페에서다볼수있고맛볼수있고거의점심식사도젊은친구들이카페에서다해결하도록하는이런모습이보였습니다
2: 네,
0: 네이것도한계의이런传承의신세대들이传承해가는한계의모습인것같습니다
2: 네, 네그래요그리고또커피점에서지역특색상품들도판매를하고홍보도하고
0: 네
2: 그러는것같더라고요
1: 네
0: 네부분이가땀이다마에이런곡물류하고
2: 네, 네
0: 그다음견과류하고
2: 네
0: 이런애들이많으니까남방에는꽃이많고과일이많고
2: 네
0: 커피를표현할때도꽃향
1: 네그렇군요근년간이커피문화축제나바리스타대회같은행사들도많이열리고있는데요이런활동들이산업에어떤도움을주고있는지또올해는어떤행사들이진행될예정인지소개해주실까요
0: 이런여러가지다양한활동들을통해가지고취업자들한테는이런문화를더알아가게끔홍시애호를주고저희바리스타들한테는또진보하는이런공간이될수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1: 네
0: 창업을하거나매장을하시는분들한테는이런걸통해가지고외지의이런협력이나더얻어가지고더많이创新하고자기를개진하는데그런데도움될수있습니다전반적으로저희산업에도많은도움이되고
1: 네
0: 애호가도많아질수있고홍보도잘되고당지에놓고말하면당지의이런원리라든가
2: 네
0: 당지의카페자들의그창의적인것도더늘릴수있는그런작용이됩니다
1: 네
2: 네
1: 그래요올해는그럼또
0: 창립해가지고
2: 네
0: 커피뿐만아니라커피이런진흥가르칠뿐만아니라
1: 네
0: 커피에관련된이런원리产品의원창도만들어지고
2: 네
0: 그래서여러모로지금그발전하고있는데학생들은지금까지당지에서창업도하고커피숍도하고
1: 네
0: 그다음당지뿐만아니라뭐이우라든가
2: 부산
0: 이라든가기타지역에가서도창업을하면서
2: 네
0: 자체적인이런활력을보이고있습니다
2: 네,
1: 네그래요
2: 그공부를하는시간은얼마정도됩니까
0: 저희보통은초급중급고급
2: 네
0: 이렇게나눠가지고초급은일주일정도
2: 네
0: 중급은두주일정도
2: 자격증도나오고그래요
0: 네자격증도다포함해서나오고
1: 네, 네그렇군요

0: 그럼 그동안 이제 또 우리 풍배 직업 학교를 통해서 얼마 정도 되는 바리스타 분들을 배양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1: 아, 저희 1년에는 거의 계산해보게 되면 기본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2: 훔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죠.
1: 그래서 우리 인사국에도 이런 법회하고 인수법회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배양한 학생들은 4,000에서 5,000명, 그다음 따이뚱한 이런 주예청의 학생들은 근 제가 창업해서부터 지금까지 근 4만 명, 5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2: 5만 명.
0: 그래요. 굉장히 이제 연변의 그 커피 산업을 위해 많은 인재분들을 또 양성해내신 것 같네요. 그래요. 이 수강생들과 교류를 통해 보셨을 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커피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1: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커피를 얘기하다 보면 이건 그러니까 단일하게 장소의 쉼터보다도 예전에는 가능하게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되고 교류로 사용되고 지금까지도 교류로
2: 그렇죠.
1: 사용되고 하지만 지금은 필수로
2: 필수로.
1: 시민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0: 그렇죠.
1: 목숨을 이어가는 에서 아침에도 커피 마시고 자기 전에도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런 고강력도의 이런 공작, 저녁에도 이렇게 일해야 되고 잠을 줬고 이러면서 공작에도 필요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쉴 때도 커피를 마신다 해서 물어봤더니 쉬는 날에는 또 야외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서 생활의 일부분으로 아마 된
2: 자리
1: 거죠.
2: 잡고 있고. 자, 이 커피 인재 양성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들었거든요. 실제 이 사회 진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1: 현재는 저희 학교에서 찾아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론에서 실전 졸업까지 다 배운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애호에 따라서 취업을 하겠다면 저희 협회니까
2: 그러니까 고급까지 가려면은 대략 얼마 정도
1: 한
2: 시간?
1: 달은
2: 한
1: 걸려요.
2: 달.
0: 그러면 이제 초급, 중급, 이제 고급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제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저희는 초급이면 주로는 분류를 나눈다. 애호거나 이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미 직업도 있고 그런데 생활에서 커피를 좀 좋아서 办公室에서도 마시고 싶고 집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애호할 때는 그냥 초급 정도로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다음 취업이라든가
2: 일주일 정도 되죠? 공부하는 것이 초급은.
1: 맞습니다.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중급부터 고급
2: 중급부터.
1: 커피 창업에 入门하게끔 지도하는 작용이다.
0: 그렇군요. 이제 작은 도심에도 커피점이 천여 개에 이르다 보니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냐 하며 요즘 이 카페 창업을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1: 학업마다 이런 커피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런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커피는 조양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이 학업에 흥취가 있으니까 찾아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연변 지역보다 나면은 음식업계 양꼬치 찰떼니라든가 리파이라든가 사실 저희 커피숍보다 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래도 뭔가 우수하고 이런 발전 공간이 있는 항업은 그래도 이렇게 격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성공하고 어느 항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거고. 그래서 창업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창업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열에 하는 부분을

0: 그래서 진짜 이열에 한다 할 때는 견제하는 그 힘도 좀 강해지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열에 하는 부분을 커피를 이열에 하면 커피를 하셔도 된다. 네, 커피숍이 많다지만은 그것도 한계 이런 또 공간이 있으니까 미래의 이런 경쟁 산업이니까 그 커피숍이 많고 한 거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미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자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미리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참신한 점을 두어서 창업하면 성공할 기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저희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아이디가 좀 많습니다. 어떨 땐 저도 교장으로서 얘가 창업하겠다 할때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창업하겠다고 펑파이한데 퍼렁스에 해가지고 좋아 안 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생각 밖으로 나가서 엄청 성공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 정신이 그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제 본인만의 그 아이디어랑 또 개성을 살린 그런 가게를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1: 준비된 자가 뭐 이긴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기초가 단단하고 그렇다면 뭐 성공은 뭐곧 눈앞이겠지요. 어렵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2: 뭐 지금도 이제 커피숍이 포화 상태고 많은데 그래도 지금보다 몇년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마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몇년 사이에도 불구하고요.
0: 몇 년요, 5년 사이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다르니까 몇년 전에 제가 창업할 때는 또 커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적으니까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적고 반대로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교육을 하셔도 제가 나가 입이 닳도록 공부해라 공부를 해라 해서 겨우나 뭐 커피 공부를 한다거나
1: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0: 이런
1: 그런
0: 자원이 또
1: 상태였죠.
0: 예전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1: 관객들도 커피를 통해서 이 도시를 기억하는 경우가 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십니까?
0: 저희 연변 커피하고 그다음 이런 문화의 그 인도력이라든가 이렇게 볼때 우리 왕홍창에 이런 이름 날린 것도 젊은 친구들이 제일 먼저 커피컵에 연길이라는 글자를 박아가지고 그다음 두 가지 언어로 된 쌍유의 바이벤에다가 무조건 왕홍창만 찍어서 올렸어도 아마 왕홍창이 될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커피컵에 연길하고 이렇게 왕홍창
1: 커피컵을 들고.
0: 배경에 이렇게 딱 세트로 딱 맞아떨어지니까 연길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이런 문화의 부호로 커피라는 커피컵 마시지 않더라도 보니까 여행객들도 어떤 분들은 커피컵 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게 표현 동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알림의 이런
2: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첫째는 지리적인 독특한 지리적인 이런 위치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비로는 아주 작은 이런 도시지만 이런 우리 변경 지역에서 무역적인 여러 나라들의 교류도 많고 다문화적인 것도 있고 자체적인 본토의 문화도 지키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래도록 이런 걸 견지하고 그래서 커피 문화도 처음에는 뭐 저희 그 반샹 청해해서 가져온 이런 산물이지만 지금은 아마 본토화적인 아주 깊숙이 본토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의 우리 자체적으로 그 자체 지역의 우수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앞으로 구축해 나가고 싶은 연변 커피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 안에 연변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하십니까?
0: 지금까지는 연변에 커피, 우리 연길에 커피숍이 많다. 커피숍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앞으로도

0: 5년, 심지어 10년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1: 네.
0: 우리 당지를 이런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 당지의 큰 산업으로, 대표적인
1: 네.
0: 산업으로 만들 이런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그런 한 가지의 계획. 그래서 산업을 만들면서 제조라든가 기술,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연변만의 색깔이 아닌 나아가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그런 커피 문화를 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제 그러면 연변의 그 바리스타분들을 많이 배양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해외로 나갔을 때 뭔가 그런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희 당지의 친구들이 그 외지에서 취업하거나
1: 네네.
0: 창업할 때 보게 되면 우수한 점들이 많습니다.
1: 네.
0: 특히 당지의 친구들 보게 되면 우리 문화가 섞여가지고 이미지도 깨끗하고 빠르고 당당하고 그다음 일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그다음 예의가 있고
1: 그렇죠.
0: 이래가지고 많은 그런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기업의 이런 많은 그 칭찬을 받고
1: 인정을 받고.
0: 그쪽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외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창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주 커피 문화 교류표 발전협회 회장이시며 또 연결시 봉배직업양성학교 교장이신 최봉화 씨와 함께 네, 이 연변의 커피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 너무 네,
0: 감사했습니다. 수고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전에는 음식 문화와 민족적 특색이 연변 사람들의 기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입맛

0: 군중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힘다합시다.
1: 셋째,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셔터문, 유리문, 회전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상을 혁파해 시장 접근, 심사 비준 허가, 경영 운행, 입찰 응찰, 군민 융합 등 면에서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민영기업의 발전에 충분한 시장 공간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민영기업이 국유기업 개혁에 동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차별화되고 선택적이던 산업 정책을 보편적이고 기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공평, 개방, 투명의 시장 규칙을 위반하는 정책성 문건을 정리하며 독점 금지법과 부정 경쟁 방지법의 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정책의 집행 방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든 그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정할 때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면서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도 감안하며 다른 정책의 효과와 겹치지 않는지도 감안해 정책 수소 등 분야의 미시적 집법 과정에서 단순화를 피하고 실사 구실을 견제하고 모든 것은 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확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에 대한 감찰 사업과 결부시켜 주한개혁 전년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 기업가 정신의 선양, 시장 공평 경쟁에 대한 심사 등 민영기업을 이롭게 하는 개혁 방안에 대해 특별 감독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그 개혁 방안의 실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할 때 대한 요구를 제대로 관찰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삼고 더욱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민영기업의 발전과 민영기업가의 성장을 관심해줘야지 입에 발린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도 간부들에게 민영기업가들과 왕래할 때 최저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해 지도 간부들이 민영기업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은 채 만세하거나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민영기업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관련 부문과 지방의 주요 책임자들은 민영기업의 의견과 소망을 경상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특히 민영기업이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 발 먼저 다가가 봉사해주며 그들을 도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국유기업,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인도한 업무 상황을 간부의 고과와 고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공상업연합회 등 조직은 민영기업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생산과 경영 과정에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를 적극 반영하며 기업의 개혁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론 선도를 강화해 당과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확하게 선전해야 하며 일부 그릇된 견해는 제때 해명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하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마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네. 가사입니다. 두만강 물소리 노래처럼 들려오고 살구꽃 앵두꽃 향기 넘친 꽃동네. 어린 시절 모닥불에 풋강냉이 구워

먹고 술래 잡고 씨름하며 뒹굴던 그 마음. 아, 세월이 흘렀어도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강촌마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광주 작사 류석 작곡의 내 고향 강촌 마을을 마영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간을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2: 대개 어느 고장에 문사나 학자나 명사가 나와서 붓을 한번 휘두르면 곧 모범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고향에는 한조 말기에 우중상 선생이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필경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후에 소위 소흥사야들을 배출을 했으나 남녀로서 누구나 소흥사야인 것이 아니라 다른 하등인들도 적진 않았다. 이런 하등인을 보고 우리는 지금 좁고 험한 오솔길로 가고 있다. 왼쪽은 넓은 진흙탕이고 오른쪽은 가없는 사막이며 앞은 망망한 안개 속에 휩싸인 목적지이다 라는 열에 뜬 묘한 말을 하라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안개에 휩싸인 목적지로 향한 길인즉 청혼, 결혼, 자녀를 기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나의 고향에 한해서만 하는 말이지 모범현의 사람들에게는 말이 달라진다. 또 공정한 재판은 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대답할 것이다.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인생은 떠나기 싫다. 하지만 사는 괴로움을 생각하면 무상도 나쁜 손님은 아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빈손으로 염라왕을 만나게 돼 있다. 원한이 있는 자는 원한을 풀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등인이라고 왜 반성할 데가 없겠는가? 한평생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허공에 튀어오른 일은 없었는가? 등 뒤에서 화살을 쏘지는 않았는가? 무상의 손에는 큰 수판이 있어 아무리 거짓을 보려도 소용이 없다.

다른사람을대처를하는데는물한방울도새지않는다는공디가필요하지만자신을위해서는비록저세상이라지만뒷문을뚫어서손을쓰려고한다하지만그것은필경저세상이라염라천자우수아방그리고중국사람들이생각해낸말상판들은신문에무슨거창한문장을발표를하진않았지만이것저것겸직하지않은진짜공대의집행자들이다때문에아무리정직하고고지식한사람들이라도귀신이되기전에는먼장래를생각하여전체공대속에서다소라도인정이통할곳이없겠는가찾고싶어지는것이다그렇게되면자연우리의활모상선생이갑자기친근하게여겨진다리론점에서큰것을취하고해론점에서적은것을취하는것을우리의옛철인묵적선생은소취라고하였다사당에있는흙으로만든상이나책의고무술에인쇄된그림에서는그의사랑스러움을찾아볼수없기때문에가장좋기는극을보는것이다하지만보통극이아닌큰극이거나몽련극이어야한다장대는도암의꿈을해악하여해서 2-3일 련이어극을한다고관장을해서몽련극의흥성함을말한적이있다하지만내가어릴때는이미그렇지않아황혼역에시작하여이튿날날이밝으면끝나버렸다이는모두신을받들면서재앙을없애는연극들인데극본에는나쁜사람이꼭한명있다이튿날날밝을무렵이면그나쁜사람이끝장을볼때에이른다온갖나쁜일을다저지르고나면염라대왕이소환장을내리는데그때면활모상이무대에나타나는것이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네,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용서를 하다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나만의 멋진 삶을 오늘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병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뜻있게 살아보세.

네, 며느리와 사위는 혈육의 자식이 아니고 법안의 자식입니다. 시부모와 처부모도 법안의 부모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법도 맞추어 살아야 우선은 집안의 권위가 섭니다. 그러나 법대로 살자면 정의나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언행은 거리가 멀어지고요. 순종, 복종, 뭐 책임 완수 같은 이런 긴장의 언행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편안함이 없어서 불편한 감정의 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법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의 법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내 마음의 법으로 개혁을 한다면요. 혈육과 같은 사랑이 샘솟아서 법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기필코 나가지 않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법도 지키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장미야.

네, 참된 칭찬이든 거짓 칭찬이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 앞에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과 격려와 뭐 아부의 칭찬도 있겠지만요. 타인에게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것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말과 말이 돌아서 본인에게 전달될 때 어제까지 품고 있었던 미움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씨를 만들 것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본인 앞에서 하는 칭찬은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코 오게 되거든요. 네, 반대로 나쁜 말을 했을 때 정말 타인을 비 나한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쁜 말을 많이 쓰면 어떨까요? 네, 허광 한권자 씨의 노래입니다. 진달래, 연달래.

네, 한마디 말은 말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익은 말 한마디는요, 이를 위한 거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전쟁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짧

깨 끝나고 한마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독을 버터와 꿀로 바꾸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말을 성숙시키십시오. 익지 않은 그 생각을 보류해야 됩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좋아하는 일인데요. 책을 좋아하는 마음은 곧 글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책을 사고 또 그 책을 자기만의 책장에 꽂아두고 틈틈이 읽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네, 물론 지식의 양과 가지고 있는 책의 양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신이 사모은 책이 자신의 구석방에 한 권 한 권 쌓여간다면 또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방을 채워가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책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책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삶의 이정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 음악의 향기 코너에 또 많은 애청자분들은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아, 나는 눈이 어두워서 이젠 책을 볼 수 없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좋은 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키워간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강화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희망도 행복도 너에게.

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커다란 집? 네, 모르긴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어 살다가 가는 것은 저 조그만 산새들이 아닐까요? 네,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은 커다랗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저 산새의 집처럼 깊은 데 숨어서 마음이 한없이 편안한,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넉넉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화려한 집에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장실 두 개, 방이 아주 크고 거실도 아주 큰 화려한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매일 다툼이 지속되고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작은 집에서 살아도 네, 한 가족이 서로 지지고 볶고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구려노카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애단로 연가.

연결 통합 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 메가헤르츠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 통합 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当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坚强。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马。

0: 你要好好学习，以后可以帮助这样的人。
1: 家庭是孩子的第一所学校，父母是孩子的第一任老师，好的教育可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划走。